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긋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바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국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서는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치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대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차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드디어 겉 상자가 완성됐네요. 이제 속 상자를 안에 넣고 테를 대고 고정합니다.

우리 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일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0: 근데 진짜 평창동, 왜 평창동 하는지 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뭔가 기운이 좀 다르고.
1: 다르다. 아, 그래, 좋게.
0: 산세가, 와.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북한산이 맞아요. 보이는 거죠?
1: 와, 근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0: 그니까요.
1: 사실 이런 갤러리 투어하기 딱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 동네에 약간 그런 작은 소소한 갤러리 많잖아요. 네. 오늘 가는 곳이 갤러리 하우스예요.
0: 갤러리 하우스면 네. 갤러리이자 집. 이란 그렇죠. 얘기인가요?
1: 맞습니다.
0: 어머머. 그래서
1: 약 60여 년간 네. 작품을 수집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의 집이자 갤러리가 된 거죠. 정말 그 컬렉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네. 한국 근대 작가들의 총집합을 만날 수 있는 갤러리입니다.
0: 너무 궁금합니다.
1: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2: 네.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1: 대박이죠.
0: 한국 근대 작가들의 작품이면 네. 사실 가격만으로도 어마어마할 텐데
1: 심지어 요즘 들어서는 더 비싸졌잖아요.
0: 그럼요.
1: 저도 대단하네요. 여기는 처음 와봤거든요.
0: 이곳이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쪽에 보니까 문패라고 해야 될까요?
1: 맞습니다.
0: 제목이 있어요.
1: 운심성면.
0: 운심성면. 클라우드 마인드 스톤 페이스. 구름의 마음 돌의 얼굴. 오, 멋진 이름을 또 붙여놨네요.
1: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니까 요 3층 건물이잖아요.
0: 네.
1: 3층에 지금도 사람이 거주한다고.
0: 아, 살고 계시고.
1: 네, 그리고 요 1, 2층이 갤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야말로 갤러리 하우스. 하우스네요.

0: 야, 크지는 않은 공간이지만 네. 회화부터 조각, 다양한 작품들이 굉장히 심지어 글씨까지 있고요. 예, 너무 멋진 공간이네요.
1: 딱 들어오자마자 네. 아, 되게 뭔가 세월이 느껴지는?
0: 세월이 느껴지고 60년 동안 모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하나하나 아기자기 모으신 그 정성이 느껴집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야, 아니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소나무의 기계가 꽉 이 공간을 메우고 네. 있어요.
1: 평창 독일이랑 잘 어울린다.
0: 아, 그러네요.
1: 그죠?
0: 네.
1: 민정기 작가의 작품이죠.
0: 아, 네.
1: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두 네. 정상의 뒤쪽에 그렸던 그 북한산 그림으로 네. 유명해졌는데
0: 이 작품 아닌가요? 혹시?
1: 이건 인왕산입니다.
0: 아, 이건 인왕산이군요. 네.
1: 1994년작.
0: 어.
1: 아, 근데 실제로 답사를 가신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세요. 아, 여기 또 친숙한 화가가 있어요.
0: 너무 또 이분도 유명한 사실은 그냥 뒷모습이잖아요. 할아버지와 네. 손자의 손을 잡고 가고 그 다음에 강아지까지 네. 우리가 그냥 동네 골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1: 데스 브로피라는 화가인데 네. 최근에 구입하신 것 같아요.
0: 지금까지도 수집을 하신다는 얘기인가?
1: 그러니까요. 그때 전시 제목도 인생은 아름다웠어요.
0: 네. 아, 너무 진짜 이 뒷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고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저쪽으로 가자 하면서 약간 손을 끌어주시고 야 여기는 뭔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기운 바람이 지금 막 쌩쌩 불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거친 분놀림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배경이
1: 황금빛 네. 갈색을 띠고 있는데 네. 이분은 이렇게도 불려요. 제주의 화가.
0: 아~
1: 변시지 화백이죠.
0: 그래서 여기 돌담이 이렇게 있는 거군요.
1: 네.
0: 변시지 작가님의 작품.
1: 화풍에 진짜 에너지가 느껴지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일본으로 유학도 갔다 왔어요.
0: 네.
1: 유학 시절에도 그 일본 중앙화단에 주는 최고의 상도 수상을 했는데
0: 네.
1: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또 한국 화단에서도 섞이질 못해요. 그러다가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와서 이 제주의 풍경을 그린 거죠.
0: 네. 아 여기도 있네요.
1: 여기도, 있네요.
0: 여기도
1: 아니, 맞네.
0: 말이 있고 현무암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네. 그 느낌입니다.

0: 한국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1: 네, 맞아요.
0: 또 작가이시거든요.
1: 노은님 네. 작가님인데 네. 그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늦게 또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0: 그래서 네.
1: 예술사인데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0: 굉장히 추상적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에 얼굴의 이마 부분과 입 부분이 지금 찢어져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네. 대단하신 분인 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0: 네.
1: 근데 1990년에 함부르크 국립 조형미술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됐고요.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간 색을 컬러풀하게 쓰기보다도 네. 무채색 위주로 쓰는 편이고
0: 검정, 회색, 네. 하얀색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1: 약간 그래서 제목이 없으면 사실은
0: 그렇죠. 못 알아볼까요? 사실 예수상이라고 듣고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네. 형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추상화 같다는
1: 그러니까요. 느낌이거든요. 평면적인 추상 보는 느낌?
0: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옆에는 그냥 한눈에 봐도 이 작품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1: 되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생뚱맞게 이렇게 생뚱맞게 있으니까 귀엽다.
0: 이 작은 벽에 딱 너무 잘 어울리게 배치를 하셨고요. 장욱진 작가의 달의 모습을 그린 거겠죠, 달과.
1: 달과 달인가?
0: 근데 너무 사실 이거를 살려면 네. 돈이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너무 통로에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걸려있다는
1: 그러니까.
0: 것도 굉장히 무심한 듯 시크한
1: 그냥 갖다 놓고 사실 어마어마한 작가인데
0: 그럼요 그럼요 야, 이쪽에도 지금 장욱진 작가의 작품이 걸려있어요
1: 특이하다 왜.
0: 예.
1: 아 여기도 있구나
0: 여기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1: 그러네요.
0: 장욱진 작가의 작은 미니멀리즘 네. 하면서도 굉장히 좁고 긴 약간 어떤 이렇게 보면 병풍의 느낌을 띄고 있잖아요 형식을
1: 장욱진 작가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0: 그렇죠
1: 그리고 해와 달을 그리는
0: 맞아

0: 최근에 장욱진 화백이 인기가 정말 급상승했어요.
1: 최근에 더요?
0: 더 올라갔죠.
1: 원래 인기가 많았었는데.
0: 네, 요즘에 약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테크닉의 영역으로 뜨는 게 아니라 뭔가 동심도 좀 울리고 약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리는 작가들이 더 유명해지더라고요.
1: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작가들.
0: 네, 네. 맞아요.
1: 또 도자기 제품들도 있고 조각도 있어요.
0: 아주 중요한. 네. 딱 봐서 이 작품에만 뭔가 씌워져 있잖아요.
1: 그러네요.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네요.
0: 너무 중요한 작품이죠. 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 작가의 작품인데 권진규 조각가는 51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작가인데 네. 이 작품을 저 처음 봤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작가예요.
1: 그렇군요. 네. 아니 제목이 새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 새 형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눈이 네. 슬프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꼬리도 없고요. 새치고는 보통 새의 다리는 가늘다랐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뭔가 본인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0: 그러니까 뭔가 기쁨은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 좀 아파 보이기도 하고.
1: 맞아.
0: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의 마지막을 또 지켜본
1: 유작이에요.
0: 맞아요. 그 작품이기도 하고
1: 네.
0: 여기 밑에 사실은 권진규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유서를 이 발 밑에다가
1: 놨었대요.
0: 그 죽음을 지켜본 작품인 거죠.
1: 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을 네. 우리 운심성변에서 만날 수가 있군요.
0: 너무 놀랐어요. 이 작품이 여기 있다는 게.
1: 약간 새는 굉장히 날아다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둔해 보이기도 네. 하고
0: 다리가
1: 조금 슬퍼
0: 두껍고,
1: 보이기도 하고 꼬리도
0: 보이기도
1: 없어 보이기도
0: 그죠.
1: 하고 예, 아픔을 간직한 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운심성변 네. 공간의 이름이기도 한 서예 작품.
0: 맞습니다. 네. 검여 유희강 좌수서라고 한대요. 그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원래 쓰던 오른손을 못 쓰게 되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왼손으로 작업을 하셔서 좌수서라고 합니다.
1: 야, 그럼 이게 왼손으로 쓰신 작품이라는 거죠?
0: 네.
1: 서예라는 말이
0: 네.
1: 글씨 예술이잖아요. 왜 예술이라고 하는지 글씨를 보고도 이렇게 딱 필치해서 느껴집니다.
0: 맞아요.
1: 근데 글씨지만 이 자체로 뭔가 하나의 디자인 같다는 느낌도 들지 네. 않나요?
0: 그리고 딱 맞는 게 서양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 이런 글자를 보면 네. 그림으로 인식을 한대요.
1: 아, 그렇죠.
0: 그들에게 추상인 거죠.
1: 우리도 약간 동남아의 꼬불꼬불 글씨들을 보면 글씨가
0: 맞아요.
1: 아니라 약간 작품처럼 보일 때도
0: 그러니까,
1: 있는데
0: 네.
1: 비슷한 느낌이군요.
0: 그리고 이 갤러리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신 김용원 선생님도 네. 책을 쓰셨거든요.
1: 네.
0: 책 제목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책의 부제가 이래요. 내가 만난 작품, 내가 만난 작가. 얼마나 이 작품 수집도 그렇고 작가들을 응원할 마음이 있었는지 네. 느껴지는 거죠.
1: 한쪽에 나 있는 이 계단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2층으로 공간이 통하는데요.
0: 네.
1: 아니 공간 자체는 굉장히 소박한 듯하지만
0: 네.
1: 너무 곳곳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0: 아니
1: 우와. 야. 아니 지금
0: 와, 이 작품
1: 전시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0: 그러니까
1: 너무나 유명한 김종학 작가의 작품인데 네. 이쪽 벽에 걸려 있네요.
0: 와. 이게 보통 꽃 그림 많이 하잖아요. 설악산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설악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사실은 초기에 추상화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의 정말 큰 장점이 이런 현재는 유명한 작가님들의 초기작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거.
1: 그 수집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작가님들의 초기작들을 네. 구매하실 수가 있었군요. 이 작품도 어떻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추상화 같지만 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유채꽃. 김종학 작가 하면 설악산 야생화 이런 그림을 네.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싱그러운 봄이 한가득
0: 그러니까요.
1: 같습니다.
0: 저도 이런 작품 처음 봤어요.
1: 근데 이렇게 벽에, 계단 벽에
0: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1: 지금
0: 대단하다.
1: 저는 그리고 더 놀라운 작품을 봤어요.
0: 뭐죠?
1: 여기
0: 설마 그 백남준?
1: 백남준 작가의 컵받침 그림인데
0: 와.
1: 정말 컵받침에다가 뭔가 작게 네모로 어떤 형상을 그리셨어요.
0: 신기하다 이거. 저 처음 봤어요. 보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960년대 한국 미술이 불모지일 때 약간 작가들의 그림도 사주고 네. 갤러리 분들과도 친해지면서 단순히 그림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죠.
1: 관계가 끈끈해졌군요.
0: 네.
1: 자 그러면은 과연 지금 전시장에 못 들어가는 작품들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안에는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0: 와.
1: 우와.
0: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1: 교과서에서나 배울 수 있는 진짜 제가 미술사 대학원에서 네. 공부할 때
0: 그러니까.
1: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그림이 여기에 있었네요.
0: 원화잖아요 또.
1: 그러니까요. 오원 장수마의 노안도. 오원 장승업의 그림을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보다니.
0: 신기하다.
1: 이 약간 가운데 빛이 바랜 것이 네.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있겠지. 담고 있고요. 야 정말 이 기러기의 어떤 날아드는 모습이 네. 너무나 생생하게.
0: 안견, 김웅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 그렇죠. 분류됩니다.
1: 그래서 영화로도 제작이 될 정도로 와, 유명한 네. 장승업의 작가. 아니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조각 작품들이 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걸어다녀요.
0: 네, 잘못하면 건드릴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1: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장욱진 작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자기가 있어요.
0: 아 근데 저 보자마자 알겠다.
1: 그러니까.
0: 장욱진 화백은 그죠? 네. 아 귀엽다.
1: 역시나 다이 있고 네. 아이의 모습,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려져
0: 조그만 집들과 함께.
1: 네. 또 이쪽으로 오면 와
0: 어?
1: 물방울의 화가
0: 설마 김창렬 화백의
1: 화백의 물방울이 있습니다.
0: 이야. 근데 판이 캔버스가 아닌 것 같아요.
1: 캔버스가 아니고요 나무판에다가 지금
0: 와 신기하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김창렬 화백이 1976년에 국내에서 첫 전시했대요.
1: 네.
0: 그때 구입하셨대요.
1: 아, 76년 국내 첫 전시 때.
0: 그럼.
1: 이 정도로 유명해질 걸 알아보셨던 건가요?
0: 와.
1: 그저 작품이 좋아서 사신 건데.
0: 그렇죠.
1: 역시 대가.
0: 그리고 선구안도 있었고.
1: 그렇죠.
0: 저희도 사야겠는데.
1: 네네.
0: 지금 누구 사야 될까요? 갑자기.
1: 아니 근데 지금 네. 오원 장승업부터 사실 조선시대 3대 화가 중에 네. 한 분이잖아요. 우리 아래에서 본 작품들도 그렇지만 김창렬 작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 미술사를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주요 작품들을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0: 거의 뭐
1: 음심성면이네요.
0: 한국 미술의 역사가 있네요.
1: 네.
0: 그리고 약간 사연 하나 들려드리면
1: 네.
0: 기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당시에 네. 기자 출신이라
1: 취재를 다니면서
0: 네, 그리고 큰 비용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 소품 사이즈가 많은 거예요.
1: 아 작은 사이즈들 많이 구매하셨고 네. 박상욱 작가의 작품도 있는데요.
0: 이게 우리나라 또 서양 1세대 화가잖아요.
1: 네.
0: 서양화 1세대인데 고등학교 시절 미술 선생님이었던 거.
1: 뭐 그랬구나.
0: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아니 이거는 정말 우리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의 이용환 작가의 작품 아닌가요?
0: 지금은 거의 뭐 값을 상상할 수 없는
1: 그렇죠.
0: 작가잖아요.
1: 근데 네.
0: 이용환 화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주 만상은 점에서 시작해서 점으로 돌아간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흩어지면 공기가 되고
1: 점을 많이 무수히 찍어서 하나의 면을 만드신
0: 네.
1: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좋은 작품들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우와 이것도 약간
0: 예쁘다는데
1: 너무 예쁜데요?
0: 산타모니카 바다래요.
1: 안영일 작가의 작품인데 네.
0: 아까 그 권진규 작품 세 봤잖아요.
1: 네.
0: 권진규 작가의 조각이에요.
1: 손 모양을
0: 이게 이렇게 놓여있다고?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 무서운데? 야.

0: 어마어마합니다. 예.
1: 상상 초월인데요?
0: 네.
1: 진짜?
0: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놀라움의 끝이 아닌 게 지금 또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공간이 있대요.
1: 맞아요.
0: 저희가 1층, 2층 상설 전시관을 봤는데 네. 바로 이곳. 약간 자그마한 방처럼 느껴지지만 이 전시실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서양화만큼이나 또 한국화의 멋이 또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 김용원 선생님이 한국화를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전시를 위해서 뭘 하셨냐면 이 서양화가 훨씬 더 아직까지 가격으로 지금 비싸잖아요.
0: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뭐 가격이나 관심도나 좀 한국화가 서양화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 그래도 뭐 아쉬우셨대요. 네. 그래서 그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조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양화와 한국화를 트레이드 맞교환하시면서도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네. 이 전시를 기획하신 거예요.
0: 그렇군요. 입구부터 근대 미술사에서 정말 교과서에 등장하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이인성 작가님의 그림이 걸려있네요.
1: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인성 작가는 별명이 그냥 한국의 고갱 막 이랬거든요.
0: 약간 그래서 한국 미술사에서 이제 서양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네. 분이신데
1: 이런 초기작은 처음 봤어요.
0: 그러니까요. 지금은 동양인의 어떤 우리의 지금 풍경, 산수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1: 알고 보니까 산수와 뭐 사군자 이런 작품들도 네. 그런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그린 화가였던 거죠.
0: 그렇군요. 네.
1: 한국화를 마스터하고 서양화를 하신 거죠.
0: 우리 한국인의 DNA가 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1: 잘하는 게 많은 민족이에요.
0: 야, 또 박노수 화백의 작품.
1: 와, 근데 진짜 제가 사실은 한국화를 잘하진 못하지만 네. 다 들어본 작가들이에요.
0: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책에서 배우는 박노수 화가 역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어떤 풍경이라든가 굉장히 한국적인 나무와 소를 타고 가는 어떤 노인의 모습 네. 이런 모습도 보고 뭐,
1: 박노수, 서세옥 작가 붙어있는데 네. 이 두 분 다 정규 교육을 받은 한국화가 1세대거든요. 네. 보면은 번진 효과
0: 네.
1: 그런 극대화시켜서 그러니까 한국화를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한
0: 그렇죠.
1: 작가죠.
0: 익살 맞으면서도 약간 우리 동양화의 느낌이 물씬
1: 표정이 너무 웃기잖아요.
0: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됐어.
1: 그리고
0: 보통 고양이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1: 그러니까요.
0: 그리잖아요.
1: 웃고 있는 것 같아.
0: 웃고 있는 모습인 네. 것 같아요.
1: 한국화도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또 작가마다 그 개성이 나타나는 게
0: 그러니까요.
1: 재밌어요.
0: 네. 우리가 아까 유희강 작가의 운심성면 서체를 봤는데
1: 네.
0: 지금 여기에는 홍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1: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작품인 게 작고하시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0: 유작이에요?
1: 네, 이 작품이. 정말 아까 운심성면 글자도 그렇고 약간 선생님의 그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와. 또 노안도인가 봐요.
0: 노안도네요.
1: 이 평평한 이 모래터 위에 네. 기러기가 내려앉는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0: 아, 그게 모이는 네.
1: 평평할 평 모래사. 떨어질 낙자를 써서 평사 나간독이라고 합니다.
0: 뒤에 이렇게 연한 색으로 표현된 게 수십 수백 마리의 새들이 확 모이는 게 굉장히 강렬한 작품이에요.
1: 어떻게 보면 잔상 같기도 하고
0: 그 색채를 많이 쓰지 않았지만 네. 그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와 이게 또
0: 아니 소치 허련하면
1: 또 남정 문인화의
0: 대가이신 이야 작업실, 울림상방.
1: 아, 그죠, 그죠.
0: 모란이 있어요. 네,
1: 또 소치허련이 모란의 작가기도 하거든요. 이상범.
0: 이상범
1: 작가. 맞아요. 한국화의 대가 중에 대가인데, 이 30대 후반에 네. 미술계의 춘원 이강수라는 호칭을 얻을 만큼 굉장히 손꼽히는 작가입니다.
0: 와, 되게. 추상화의 느낌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근데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 농사를 짓고 힘들면서 네. 이렇게 끌고 가는 이 한국적인 묘사. 들판과 나무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그 사이에 또 보면 아주 거친 필치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괭이질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지게를

0: 가는
1: 두 명이네요.
0: 두 명의 농부와 소가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변관식 작가의
1: 네, 작품. 맞습니다.
0: 계속 쌓고 쌓고 쌓아서
1: 짙은 채색. 맞아요.
0: 정말 그야말로 묵을 쌓아서 적무. 그 사이로는 물이 세차게 흐르. 이건 또 뭐죠?
1: 이게 뭐죠? 돌?
0: 아.
1: 아 근데 그림체만 봐도 알 것 같아.
0: 네.
1: 그죠.
0: 지금 저희가 이제 볼 작품이 바로 이분의 작품인데 돌에다 그리셨어요.
1: 이응로 작가의.
0: 그린 작품이군요.
1: 그러니까요. 군상 시리즈.
0: 네.
1: 아 진짜 한국화의 거의 모든 역사가 다 있네요.
0: 그러니까. 네.
1: 군상만 보다가 이런
0: 그러니까
1: 초기작들.
0: 네.
1: 그죠? 사실은 이응로 작가에게 이런 대나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나무가 왜냐면 대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술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0: 대쪽 같은 그 마음.
1: 맞아요.
0: 군상 시리즈뿐만 아니라
1: 네.
0: 난이라든가 대나무 아니면 산수화까지 쭉 이렇게 그림을 그러면 이게 훨씬 초기 작품들인 거죠?
1: 그렇죠. 외부화가 이인성 작가도 그렇고
0: 네.
1: 이응로 작가도 그렇고 다들 초반에는 이런 산수화
0: 그러니까.
1: 이런 것들로 실력을 쌓아내요.
0: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그리기 시작한 맞아. 다음에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주인공을 좀 만나러 가야겠죠?
1: 너무 기대됩니다.
0: 네. 운심성면의 주인이셨군요.
2: 예.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 아니, 이렇게 멋진 또 정원이 있네요.
2: 뭐, 조그만 뜨락입니다.
0: 네.
1: 그래도.

0: 원래 네. 거주는 옆에서 하셨다고.
1: 예, 요 옆집에 제가 살고 네. 여기 마당이었습니다. 아. 이거를 제 딸이 이 집을 지면서 네. 갤러리 하우스로 집을 지면서 이제 이 좀 제가 가진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이게 만든 집입니다.
2: 문심성면 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네. 무엇보다도 60년 동안 이 작품들을 수집하셨다는 게 참 놀랐거든요.
1: 예. 예, 예.
2: 어떻게 처음에 수집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박상옥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어른이 제가 신문사에 제가 입사해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됐을 때 전시회를 하셨어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전시회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한번 구경이나 가려고 했는데 그 전시장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쪽에 있다가 아 자네 웬일인가 하고 와서 반갑게 말해주셔서
2: 네.
1: 그냥 나오기가 좀 무엇해서 예, 또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도 있고 그래서
2: 네.
1: 그래서 그림을 하나 사드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른 게 저 안개꽃 조그만 그림을 골랐습니다.
2: 그게 첫 수집 작품입니다.
1: 예.
0: 작품을 산다는 게 선생님 인생에서 어떤 행복을 줬는지.
1: 예. 예. 이용호 시인인데 그 양반이 아 요즘 이게 그 그림을 이게 몰라준다고 안 사지도 않다고 그렇게 싼데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점심을 하고 인사동을 갔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게 이응로 선생의 대나무 그림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림을 3점 있는데 그게 하나에 2만 원씩이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말단 신문기자가 비상금을 넣게 된 게 5만 원 당했었는데 정직하게 두 점을 골랐어요. 그 지금 같으면 5만 원에 조금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산 겁니다.
2: 문심성면이란 문화재단을 또 설립해서
1: 예.
2: 이 모든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며 예술 나눔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예, 예. 대우를 그만두고 출판사 하다가 출판사도 좀 안 되고 그럴 때 좀 좋은 그림들을 좀 팔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다 팔고 나면 난 뭔가 한 점이라도 그대로 둬가지고 그걸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자.
0: 선생님만의 어떤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1: 있죠. 결과적으로는 안목이다. 어느 특정한 좋아하는 화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것만 하는 것도 있고 또 골고루 다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처럼 돈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그래서 내가 상당히 좀 작은 것들이 많아요.
2: 맞아요.
1: 처음에 작은 것밖에 살 수 없었으면 없는 돈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사서
2: 네.
1: 집에 걸

0: 제가 처음 가난했던 신문기자 때 한 달 월급으로 제가 산 겁니다.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 같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그림을 오히려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없는 돈에 자기가 그 푼돈을 아껴가면서 그 그림 한 점을 샀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그림을 집에 자기 집 벽면에 걸어놨을 때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림을 한 점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요?
1: 예술의 어떤 역사가 담긴, 네, 이야기가 담긴 곳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2: 아, 맞아요. 오원 장승업부터 백남준까지, 네, 정말 특별한 예술 여정이었는데 또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예술이 펼쳐질지, 네, 기대가 됩니다.
1: 네. 저도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구름의 마음, 돌의 얼굴을 닮은 멋진 예술 공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좌종후 해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래는 미인미 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들어간다. 네, 여봐라. 정보를 그렇게 느리게 하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물어갔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들이나 한디.

0: 큐.
1: 그렇지.
0: 오냐 춘향아 우지마.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분의 집이오? 네, 이놈, 흥보야! 흥보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에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날씨가.

0: 이제 물이 조일 속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1: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날개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2: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응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1: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2: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2: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2: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2: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에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다려 도적놈이라지.
1: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2: 오냐?

여기가요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요. 가만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조정화. 아, 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0: 그때여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 준 밥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밥을 한 통 따다 놓고 밥을 한번 다 버는디

0: 속에 마누라 예
1: 제
0: 독소리를 맡아주소 에이.

배고 파서 못 맞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기운 차게 담궈주소. 즐거운 시리롱 담궈주소.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박이 쫙 벌어지니 박 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겄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

0: 무조건 속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팍 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남의 박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게 남의 조상께 두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난게 어서 어디 잡혀라.
1: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들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부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요. 흥부가 한 개를 들고 보니 흥부씨 개탁이라 쓰여있겠다.
0: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1: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게나서 뭐 그거
0: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1: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있겠다.
0: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1: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치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아 봅시다.
1: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아 버는디.

내어봐라! 치매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안에 불러가라! 예! 예.

0: 부모님의 병환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간에 사는 토끼 말하는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옹옹
2: 꼬리는 묘또
1: 옹옹

0: 그리고
1: 허허, 유찌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니 있느냐? 어이, 오징어, 니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2: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1: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글이 어여라! 예이!

패시. 야. 와피를 더.

0: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세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튀놓고 당이 툭 꼬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1: 아이고
0: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부 차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얼씨구 나 찰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 당이 원했더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좋은 진미를 피워먹어보자.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차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꿉이오. 네가 소꿉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풀에 살라 술에 담 먹었으면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흐르르르르르르. 차라가 기가 막혀. 아유.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 이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수국 대라가야 저녁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그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니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1: 다.
0: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파라 군사들아,
1: 다.
0: 너 내 서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1: 헐?
0: 나는

0: 석왕사 석풀보살 이릉님 녹음하지 집짓기와
1: 어?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허는디 산천

0: 아이씨고. 헐.
1: 아, 하나 하고 눈 쌓이고
0: 최하.

싫어. 아, 아.

0: 개척도 개척도 부려 안기라 설비운전조
1: 헐씨
0: 아. 양산구향은 세지일러요 존비누려하기 이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중

내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아래리다

신막규요 을충년 3월달 산우달로 상처고

신황거동바라 이 말이 치든 마든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하여

누구야? 남동녀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후려우여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옵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 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죽어.

생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은둔이 있어야.

거리더니 두 눈을 벌.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지금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개토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 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 거에서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굿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의뢰인 동시에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장인데요. 서울시 무용단이 굿이 지닌 치유와 해방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낸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무용단의 신작 무감석이 준비했는데요. 무감석이는 서울굿 막바지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이하늘이와 무용수 김우간, 소리꾼 김율희와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영화감독 장철수가 참여해 음악과 춤, 소리와 미디어 아트로 굿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생생하게 펼쳐냈는데요. 상처와 아픔을 떨치고 치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여정, 서울시 무용단의 무감석이 지금 만나보시죠.
1: 서울시 무용단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신작 다섯 빛깔 눈물로 풀어내는 정화와 치유의 굿 음악, 춤, 소리로 펼치는 서울굿의 절정 무감석이 2022년 서울시 무용단이 선보인 창작무용 일무 종묘제례학 의식무인 일무를 재해석해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받은 작품이죠.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무용단이 일무 발표 이후 4년 만에 대극장 규모의 신작 무감석이를 선보였습니다. 무감석이는 서울굿이 끝날 즈음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2: 저희가 서울굿 안에 있었던 무감석이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 각자 다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태도와 정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무감석이가 아닌가

무감성인은 신과 인간을 잇는 오방색을 흑, 황, 청, 적, 백의 눈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몸에 새겨진 불안과 고통을 보여주는 흑의 눈물에서는 얼굴을 가린 무용수들이 바닥을 기며 고통을 표현합니다.

0: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미디어 아트를 맡아 현실과 의례, 기억과 감정의 교차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냈는데요.
1: 다른 데는 없고 서울 구세만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추상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벗어나서 시네마틱 콜라보를 도입하는 것은 가장 이곳의 본질에 응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내면의 억눌린 감정을 강렬하게 분출하는 적의 눈물. 현란한 몸짓에는 다시 타오르는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0: 무감석의 조한문은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한국 무용가 김우관이 맡았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감각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춤선으로 안무를 만들고 직접 무대에 올랐는데요.
1: 안무에서는 첫 장면 흙의 눈물 장면과 청의 눈물 장면 움직임 개발하는 것까지 참여했고요. 그리고 백의 눈물에서 이제 솔리스트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풀이 조금 기반으로 움직임 리서치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장 지금 흙, 황, 청, 적 이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깨끗해진 상태, 뭐 뭔가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초월자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0: 상처와 슬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며 내면의 고통을 비워내자 비로소 평온함에 도달합니다.

0: 백의 눈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김유리가 작창과 소리를 맡아 치유의 순간을 소리로 풀어냈습니다.
1: 이 백의 눈물 부분을 작창을 하고 고민할 때는 가장 스스로 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그런 고통에서 좀 멀어지는 그 순간들을 저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봤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 보았고요.

0: 김석의 의상은 무용,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창적인 한복을 선보여온 민천홍 의상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오방색과 지전, 서리설경 등 구세 요소를 활용해 무감석의 다섯 가지 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1: 이 다섯 가지 눈물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득 떠오는 결론이 이 모든 컬러를 품어 안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섯 겹의 의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겹의 의상이야말로 이 장면에 따라 펼쳐지는 눈물의 이야기를 품어 안아서 무감석이를 위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0: 무감석의 즉흥성과 구세 장엄함이 어우러진 절정, 무감석이. 오방색의 움직임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45명의 무용수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쏟아내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득 펼쳐놓습니다.
2: 나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과 태도,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 무감석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1: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이 무감석이가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0: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재탄생한 구. 전통의뢰의 춤 사이에 오늘의 감각을 더한 무감석이가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홀로 무대를 꽉 채우는 동무의 에너지부터 무려 45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군무까지,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지나 깨달음과 희망, 마침내 해방으로 나아가는 감정의 여정을 함께 느끼고 또 전율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주목받는 작곡가 이하늘이는 무감석이를 통해 처음으로 무용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무용수들은 처음엔 그의 음악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섦에서 새로운 움직임과 감각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무, 스피드, 미메시스까지 전통 음악과 춤을 새롭게 풀어내는 서울시 무용단. 앞으로도 다채로운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텍스트 하나로 영상과 음악이 뚝딱 만들어지고 기술이 인간의 지성과 예술적 영역까지 넘나드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미 반세기 전에 내다본 예술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인데요. 백남준은 기술과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기보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올해는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백남준 아트센터가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주제는 백남준의 행성 Waiting for UFO로 그가 평생 상상했던 우주와 미래와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두 개의 전시, 별, 괴, 달들도 동시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해 백남준의 우주관을 오늘날의 기술과 예술로 연결했습니다. 기술과 인간, 우주와 지구의 연결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4: 인간과 기술의 미래를 전망한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백남준의 미디어 오디세이. 서거 20주기, 다시 열리는 백남준의 우주를 찾아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올해 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0: 강남주는 일찍이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을 예견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의 시선을 동시대와 연결해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1: 백남준의 예술 정신과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레거시를 동시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사실은 스스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관람객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로 이렇게 열린 플랫폼 형식을 만들면 더 많은 예술들이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남준 미디어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0: 이번 페스티벌엔 전시 외에도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는데요. 특히 음악, 라이브 코딩, 굿 등 백남준의 우주적 세계관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낸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 별, 괴에서는 백남준의 독창적 우주관과 동양 사상을 담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2: 여기에서 별이라는 의미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시선을 확장했던 백남준 선생님의 사유의 스케일을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고요. 괴라는 주역의 기호를 통해 그 넓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읽어보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0: 백남준에게 우주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1990년작 비너스는 위성 안테나를 중심으로 모니터 24개를 바람개비처럼 배치했습니다. 반구 표면엔 천의 무봉, 황녀, 복부인 등 여성을 뜻하는 한자를 적었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과 맞닿은 그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백남준은 이를 8인치 모니터의 전자신호와 이미지로 우리들의 눈앞에 불러왔습니다. 높이 5m 대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엔 시공을 가로지르는 백남준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타이캉 아트뮤지엄 소장품으로 국내 첫 공개작인데요. 13인치 TV 36대엔 불상과 악보, 공상과학 이미지가 교차하고 꼭대기엔 19세기 석조 불두가 놓여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2: 백남준에게 우주란 어떠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확장하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 로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단지 천체나 행성의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자 이미지, 그리고 동양의 한자, 그리고 한글 등의 기호들이 층층이 다층적으로 겹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 위성으로 전 세계가 이미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상을 꿈꾼 백남준. 21대의 모니터로 만든 지구본이 전 지구를 연결하는 그의 예술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미디어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철학을 함께 담았던 백남준. 이번 전시에서 그의 동양적 우주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2: 이전 섹션이 별, 괴 전시에 별을 의미하는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면 이번 섹션은 그 주역의 사유인 괴를 담은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괴란 백남준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탐독하셨던 동양의 사유를 전시에 적용하는 출발점, 격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TV 부처는 동양의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가 실시간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화면 속 자신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부터,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행위가 성찰인지 자기애인지 우리 현대인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0: TV 앞에 나무로 깎은 토끼가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는 달을 보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다. 백남준이 남긴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달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갑니다. 레이저 디스크의 실크스크린과 구형 TV 진공관을 결합한 이 작품은 동양의 별자리인 28수와 고전인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별과 괴로 세상을 읽어내던 과거와 현대의 영상 기술이 만난 작품입니다.
1: 이번 1990년대 작품의 동양적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 축적되다가 이제 문자로서 등장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동양의 천문학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역의 사유들을 이제 겹쳐놓거나 드로잉 하신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실 당시에 가장 최신의 매체였던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 위에 겹쳐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기호와 그 다음에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라는 매체를 겹쳐놓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보여집니다.
0: 지난 10월 4일까지 열린 2층 달들에서는 백남준뿐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했는데요. 나노필름으로 우주에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 이지연 작가의 얼룩 무지개 숲과 깜빡이는 픽셀의 움직임으로 우주 풍경을 표현한 김덕희 작가의 부분 일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남준이 1993년 선보인 작품 거북은 166대의 모니터를 거북 형상으로 배열했는데요. 과거 영적 존재로 숭배받은 거북과 현재의 영상 기술이 만났습니다. 이 작품만을 위한 전용 전망대에서 그가 만든 우주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도 벌이고 음악에 있어서도 장르도 넓히고 다양한 영역들의 예술들이 함께 여기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이끌어내서 미래의 예술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별과 행성, 위성으로 이어진 백남준의 우주. 그의 우주에서 기술은 예술이, 예술은 다시 질문이 됩니다. AI 시대, 반세기 앞을 내다본 백남준의 질문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3: 백남준의 1990년대 행성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별괴에서는 5m에 달하는 대형 설치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으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브라운관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품 TV 부처는 스마트폰과 SNS로 늘 자신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비너스, 시리우스, 역경 등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 전시 별괴는 내년 2월 14일까지 경기 용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계속되니까요. 백남준의 우주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창극의 해악과 흥, 그리고 우리 소리의 생동감을 젊은 감각으로 전해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인 김수인인데요. 지난 9월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에서 젊고 발랄한 새로운 토자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창극과 방송 등 활동을 더욱더 넓혀가는 젊은 소리꾼 국립창극단 단원 김수인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3: 그러니까요. 우리 국악의 날.
4: 맞아요.
3: 그때 우리 맞습니다. 같이 MC를 봤었었죠.
4: 네. 제가 네. 그때는 진행자로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니까 네. 기분이 더 묘합니다.
3: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4: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0: 계속 저희가 수인씨의 근황을
1: 네네.
0: 이렇게 전하긴 했어요.
1: 아, 맞아요.
0: 그래도
1: 저도
0: 올해,
1: 봤어요.
0: 보셨어요?
1: 네네.
0: 오,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후로 근황 좀 그래도 얘기해
1: 정말
0: 주세요.
1: 이번 연한 해가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큰 작품에 좀 주인공을 맡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6월에 효명이라는 작품에서 또
0: 그래요.
1: 주인공을 맡았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귀토에서도 또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주인공의 주인공만 거듭하는. 예. 그래서인지 지난번 만났을 때부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
1: 제가 그 귀토라는 작품이 다이어트 창극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0: 왜요?
1: 그 토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창극단에 입단한 이후로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작품이 이 귀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0: 확실히 효명과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1: 네,
0: 그쵸?
1: 효명은 뭔가 또 점잖아야 되지만
0: 그렇지.
1: 토끼는 굉장히 또 발랄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0: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VCR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9월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에서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다 전해드렸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4년 만에
1: 네.
0: 돌아온 거고, 또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땠나요?
1: 사실은 이 귀토라는 작품에 이제 제가 했던 토자 역할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인 우리 김준수 씨가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잘해놓고 가서 제가 그만큼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고 또 이제 준수 형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새로운 인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기하고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또 준수 씨의 어떤 토자 이미지와 또 수인 씨가 하는 토자의 어떤 캐릭터와 굉장히 다르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네.
0: 뭔가, 아, 나는 조금 다르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더 연구하고 신경 썼다. 그런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 어떤 인물이 다른 배우가 해놓고 간 작품을 이어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0: 그러니까,
1: 해요.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0: 그렇지.
1: 그거를 답습해서 똑같이 하면은 또 저만의 개성이 또 사라지는
0: 그렇죠.
1: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했던 이제 우리 준수 선배가 했던 포자를 쭉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발랄하고 아주 막 이렇게 볼 한번 꼬집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제가 이 토끼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또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전좀 까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수 토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귀여웠다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까칠함을 좀한 스푼 더해서 좀 별주부를 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강한 척하지만 일명 센 척하지만 속은 되게 또
0: 여린.
1: 여린 약간 그런 토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0: 아니, 수인 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이렇게 바쁘구나. 인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많구나 싶었던 게, 매년 여름
1: 네. 네.
0: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여우락
1: 아,
0: 페스티벌. 올해
1: 맞습니다.
0: 거기에 이제 또 나가셨잖아요.
1: 네.
0: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와 함께 무대를 섰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매년 예술 감독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수 이한철 씨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오셨었고, 또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1: 유태평양
0: 유태평양
1: 씨.
0: 씨가
1: 네.
0: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비하인드.
1: 아,
0: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냐.
1: 네.
0: 일단 친한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너꼭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어요. 너무 바빠서
1: 네.
0: 처음엔 약간 고사를 하셨다면서요.
1: 사실은 이제 그 여우락을 준비해야 됐었을 기간이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효명 작품이 끝난 직후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곡들을 만들고 무대에 설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 평양 감독님이 계속 전화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니까 한번 해봤으면
0: 그러니까,
1: 좋겠다라고 권유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 권유가 저한테는 굉장한 보약이 되었습니다.
0: 보약이 됐어요.
1: 네.
0: 아니, 태평양 씨 입장에서는 일단 섭외를 막, 너 진짜 꼭 해야 되고, 넌 잘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이제 막상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0: 너네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나몰라라 했다고.
1: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이니까
0: 네.
1: 형 그럼 나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0: 네.
1: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하고 이제 라인업이 딱 정해지니까
0: 네.
1: 음악은 네가 만들어야지.
0: 나몰라라 하고. 화장실
1: 근데
0: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달라요.
1: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여우락 페스티벌을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라는
0: 네.
1: 팀과 장마라는 소재로 우리 전통 국악을 블루스에 입히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0: 네.
1: 사실 정말 평양 감독님 없었으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머리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정말요?
1: 정말 음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구나, 우리 유태평양 음악 감독이.
0: 네.
1: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늘 전화를 하면 녹음한 거 보내봐. 들어보고 피드백 줄게. 그러면은 야,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럼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0: 아, 그래요.
1: 너무 정말 최고의 음악 감독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태평양 씨.
0: 아니, 아까 보약 같다 이런 표현을
1: 네네.
0: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1: 사실 이 보약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는
0: 그렇죠.
1: 약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0: 네.
1: 저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이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가 국악하고 그렇게 잘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0: 막상 들으면, 네,
1: 들었었는데,
0: 그렇죠.
1: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쓰는 음계가, 국악도 오음계를 사용을 하는데,
0: 네.
1: 블루스도 오음계를
0: 오,
1: 사용하고,
0: 그래요?
1: 그래서 블루스가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위에 뭐 판소리 한 소절을 올리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음악적인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몸으로 느끼는 그
0: 네.
1: 음악적인 그런 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0: 정말 연이의 스케줄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으나 음악적으로는 보약이 됐다.
1: 맞습니다.
0: 멋집니다. 아니 사실 이제 소리꾼 김수인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는 팬텀싱어를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결승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바쁜 와중에 또 지난 6월에 팬 콘서트도 열었다고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뭉치게 된 거예요?
1: 저희가 사실은 그 팬텀싱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말 날밤을 매일매일 새요.
0: 그래, 오디션 좀 그런 게 있죠.
1: 정말 날밤을 새고 또그한 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간의 결속력,
0: 네.
1: 그리고 단합력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승까지 가면 정말 이제 음악적 동지를 넘어서 그냥 진짜 가족이 되고
0: 네.
1: 형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1: 원래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전통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0: 그렇죠.
1: 그런 거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0: 네.
1: 두려웠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팬텀 싱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깼었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을 깬 이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던 게또 여우락 페스티벌이었고
0: 그렇군요.
1: 다 저한테 약이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키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1: 무슨 오해요?
0: 아, 너무 이렇게 훤칠하니까 소리는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임방울 국악제의 장원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소리꾼이고 정말 찐으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스스로도 나는 소리꾼 김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일단 기본은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딱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1: 우선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인간문화재이시다
0: 그렇죠.
1: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 환경에서 커왔어요.
0: 네네. 조기교육?
1: 예, 조기교육, 태교부터 이제
0: 태교부터.
1: 소리로 했었는데
0: 네.
1: 그 소리가 이제 사실 가족이 누군가가 같은 장르에 가면은
0: 그렇죠.
1: 가족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용도를 했었고
0: 무용도
1: 가야금도 배웠었고 이제
0: 사셨구나.
1: 여러 장르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의 근간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판소리이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도 판소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네. 이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장르를 하던 창극을 하던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을 하던 네.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기본인 것 같아요.
0: 네. 자, 어머니 김선희 명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염금향 조통달 오정숙 명창에게 또 사사를 받으시고 네네. 인간문화재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문화재이시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워낙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1: 사실은 제가 소리를 정말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이제 대학을 가서까지도 진로에 대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소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네. 내가 소리를 하면은 어떤 소리꾼이 되어 있을까? 늘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내왔었는데 네.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또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이제 한승석 선생님께 소리를 정말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재능 그리고 이제 끼로 이제 잘 이제 이 소리를 운용을 했다면 네. 그 뭉쳐져 있던 소리를 하나하나 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던 시기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여서
0: 그렇군요.
1: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리의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섰죠. 아, 난 정말 소리꾼을 해야겠고 또 창극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정말 유태평양 씨는 연출이나 기획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또 큰 작품을
1: 네, 맞습니다.
0: 도남문 국악단, 서울 도남문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리연애 라는
1: 네,
0: 작품을
1: 맞습니다.
0: 올리는데 첫 예술 감독으로 또 공연을 펼치게 되고 여기도 또 섭외를 당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계속 전화하나 봐.
1: 네.
0: 수인아.
1: 하자. 너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줘서
0: 네.
1: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또 평양 선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또 기회를 주는 선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형이 시키는 거, 형이 이거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하려고
0: 거절하자.
1: 네.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괜히 감독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한테 영감이 되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남문 국악당에서
0: 네.
1: 연극과 사랑에 빠진 소리라고 해서 소리 연애라는 작품으로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각 하나의 바탕을 맡아서
0: 네.
1: 이제 정말 연극적으로 소리를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1인극 형식의 전통 소리판을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평양 예술감독님을 네. 비롯하여 뭐 김보림 씨 그리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무대에 올라가죠.
0: 아 직접 태평양 씨도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예술감독도 하고.
1: 개막작을 우리 태평양 선배가 하고 폐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0: 아, 어떤 작품을 하게 되나요?
1: 저는 이제 춘향가를 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0: 네.
1: 또 저의 주된 주력 바탕이 네. 또 춘향가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또 연극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춘향가를 맡았고
0: 네.
1: 우리 김보림 소리꾼은 적벽가.
0: 네,
1: 여잔데도 적벽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태평양 감독님은 심청가 이렇게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 네.
0: 근데 수인 씨가 하던 그냥 평소의 춘향가 말고 그럼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1인극 형태의 춘향가로도 들어볼 수 있나요?
1: 네. 그래서 가장 이 작품의 핵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춘향가 핵심은
0: 네.
1: 춘향가지만 그 이도령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0: 네.
1: 이몽룡이.
0: 어.
1: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다 나의 불찰이구나.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대목까지가 있거든요. 네네. 원래는 다 안 부르는 대목인데 그런 대목까지 이제 좀 첨가를 해서 이 시대의 이몽룡 안정형 남친.
0: 안정형 남친 인기 많죠.
1: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한번 조금

0: 들려봐 주세요.
1: 그러면은 이제 그 안정형 남친이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부분이죠. 어사출도를 살짝 한번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번 외난 소리 하늘이 덥쑥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니 백일명령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갔습니다. 타는구나. 맛보기로만.
0: 아니 안정형 남친의 어떤 캐릭터로 구하러 가지만 거의 태토남 느낌으로.
1: 그렇죠. 자기 여자한테는 안정형이고 순둥순둥하지만
0: 지키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1: 내 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한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네. 약간 이런 또 포부를 가지고 또 우렁차게 나가죠.
0: 이야 정말 어떤 무대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됐고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수인 씨도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육각형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육각형 예술가가 아닌가 싶은 게 10월 17일에는 수원에 있는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김수인 현을 타다 단독 공연을 또 준비 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또 가야금 병창을 하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데요. 사실은 이 가야금 병창과 산조만을 단독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남자 가야금 병창 주자들이 많이 없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야금 병창을 오랫동안 배웠고 또 가야금 산조도 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대에서 한번 잘 펼쳐나 보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나올 남성 가야금 병창 주자들한테도 내가 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정말 가야금과 소리 위주로 딱 그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소리꾼들 가운데에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또 1시간 반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1: 네, 맞아요.
0: 다른 전공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럼 계속해서 가야금 연습도 하고 계신 거예요?
1: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야금인 것 같아요. 너무
0: 스트레스
1: 재밌어요.
0: 받으면 가야금 뜨다?
1: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캐가 아니기 때문에 본캐는 이제 판소리라면 부캐는 또 가야금 주자고 가야금 병창 주자고 하다 보니 그걸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작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소리 연애라면 오히려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작품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여기 그럼 굳은살 이렇게 있어요?
1: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와, 10월 17일 적벽과 남도 작가 민요 연곡의 가야금 연주까지 들을 수 있는 김수인 현을 타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공연도 있지만 또 하반기에 국립창극단에서 열리는 공연도 있을 텐데
1: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늘 이제 창극단에서는 정말 신진 작가들 그리고 신진 작창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연이 이제 작가 프로젝트, 창극 작가 프로젝트라는 공연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그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독 공연인데 그 새로운 이제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작창가들이 합심을 하고 또 국립창극단의 뭐 단원 그리고 청년단원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그런 시연회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하고요. 또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아쉽게도 저는 출연을 하지 않지만 우리 국립창극단에 정말 여성 소리꾼들이 다 나오는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하나 올라가는데 오이디푸스가 올라갑니다.
0: 어머 근데 여성 소리꾼만으로 오이디푸스를요?
1: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정말 너무 궁금한 작품이거든요.
0: 진짜 궁금하네요.
1: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극본을 써주시는 우리 배삼식 선생님 그리고 또 최진아 연출님 그리고 저랑도 또 굉장히

0: 굉장히 또 친분이 있는 네. 우리 장서윤 소리꾼이 작창을 맡아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 와. 다 여자들이 합니다.
1: 그 모든 역할들을 네. 다.
0: 그래서 심지어 오이디푸스에는 우리 이소연 선배가 또 우리 또 그 이오카스테에는 네. 김미진 선생님이 또 다른 역할들의 우리 민은경 선배, 조유아 선배
1: 여자들이 네. 만들어내는 그 오이디푸스란 작품
0: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 저희 국립창극단의 여성 소리꾼 분들이 이 힘이 남다릅니다.
1: 그건 맞아요. 네. 네.
0: 정말 남자 옷을 입혀놔도 남자보다 더 남자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네.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창극을 만들어보자라고 네. 해서 오이디푸스를 또 기획하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6일에는 송년판 소리 소리 정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이신 윤진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네. 그분의 또 이제 소리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국립창극단의 전단원이 출연해서 늘 12월 31일에는 송년음악회.
1: 벌써 송년음악회 얘기할 때가 왔군요.
0: 네, 맞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작품 저 작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예. 그래서 창극 갈라 콘서트로 송년음악회 어질더질까지가 이번 연의 마무리입니다.
1: 네. 하반기도 정말 많은 스케줄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건강관리도 목관리도 네네. 잘 하셔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10월 11일 서울 도나문 국악당에서 열리는 소리연회 그리고 10월 17일에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열리는 김수인 현율타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소리를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김수인만의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김수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0: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최근 한 출판사와 편의점이 협업해 출시한 빵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문화재단은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시작과 일요일 부산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을 개최합니다.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의 테마는 출항, 독서의 확산과 일상연결인데요. 시민이 직접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는 스피커즈 코너, 일요일 오후 4시 작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북톡시에는 김민정, 박준 시인이 참여합니다. 울산 도서관은 10월 18일까지 슬도 아트 일원에서 2026 울산 야외 도서관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주제는 울산, 슬독에 빠지다로 천천히 책을 읽는 슬로우 독서, 슬기로운 독서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윤슬 책장과 지역 작은 도서관 추천 도서를 모은 슬독 책장, 그리고 슬도 아트에서는 주말마다 작가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서 문화 축제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난 멋없는 거 안 해.
1: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0: 멋없는 거 하지 마.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 박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간을 강진에 머물렀는데요. 그중 10여 년을 다산 초당에 머물며 실학을 집대성하고 후학들 양성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강진만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초당은 원래 해남 윤씨 집안의 정자였는데요. 해남 윤씨는 정약용의 외가였습니다. 강진에 온 정약용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1808년 초당으로 와서 정착했다는군요. 정약용은 초당 뒷동산인 다산에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부르며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데요.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집필에 더욱 몰두했다고 합니다.

다산 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네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산 초당 사경입니다. 다산 초당 제1경은 정석인데요. 초당 주변 돌에 정약용이 직접 자신의 성을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제2경은 맑은 물이 샘솟는 석천으로 정약용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안반수를 마시기 위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다산초당 삼경은 바로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너른 돌인데요. 다조라고 합니다. 돌 위에 화로를 올려놓고 찬물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경은 바로 초당 옆 수수하게 만들어진 연못 연지석가산입니다. 연지석가산은 조선시대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원지방사상에 입각해 땅을 뜻하는 연못은 네모로, 하늘을 뜻하는 연못 안섬은 둥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실학에 몰두하며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도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같은 책을 지으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그의 철학은 사회풍자를 담은 시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조 독소는 혼자 웃다라는 뜻인데요. 당시 안동 김씨 세력이 득세하던 세상에서 백성을 살피고 조선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벼슬아치들이 아닌 오로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쁜 사대부들을 향해 정약용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조는 시절 가조의 줄임말인데요. 시절 가조는 원래 악곡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대에는 시형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물러나 적적한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정약용. 그가 자신의 심경을 담아 지은 독소와 같은 시조처럼 시조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때로는 우국충자를, 때로는 사회풍자를,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늘 학자의 길을 제시하며 정독하라, 메모하라, 그리고 초소하라 라고 가르쳤답니다.

조선 후기는 현실에 쓸모있는 학문인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유교적 이념을 담아내던 시조도 점차 변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비판을 담아 사회와 문화를 이야기하며 변해가는 시대상을 반영해온 시조야말로 조선 사대부의 풍류와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 하피를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강산 경계보다 눈물이오 봉래 방장운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초젯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올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리 도리 허리난 늘 신공냉인 몇도 좌변 정산 요하거든 녹수인이 녹수 청산은 예구분 창성이들은 양유성 틀랑강 달랑 오락강 나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 일용호 부상 높이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다 눈대고 부평의 물에 둥실을 흐렁은 잠자고 자교세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황금농실도 사면으로 바라보니 칠광은 칠백리요 하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 아야 이라의 동실도 남운전 탈밝은니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모래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에 솟아 기사도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오로로로

떨어져서 구불 칭칭하였다. 어서 난 돌아들고 백구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만 원 떼고.

허라고 원앙해 7월 7성은 아소 다른 오턴 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세 직광세 아웍아웍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기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살이 땅이라 굽으러 어제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어저러저를 정말 철제 시내요 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월머리 쭈르르르르 저 월머리 괄괄 열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 차 청방야 치명야 월턱저 구부여 방울이 박금 저건 나 병

덩그러 힘들어져 우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한

0: 이리한 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쑥덜쑥 원예

0: 오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호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지.
1: 그렇지.
0: 저기 작은 너 조둥이 벌거덕과 얼쑥덜쑥은 게
1: 그렇지.
0: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헐쑥 헐쑥 보이는 얀뜻 한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련 백설적으로 잔디불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홍앵앵앵 어느 소지산 천에 뜨겁고 땅이 툭 꺼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없었을지
1: 그때요 별주호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내령하였나이다 클랑은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내다로 도끼를 내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도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도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도끼냐 토끼 키가 맥혀 펄렁 펄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옥 좋다 삼복다림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 내 옥에 당나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가르게 되면 그 열내족 열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판에 너를 잡어 토백주 살찐 다리양 회가 정용공바 두박 없이 노나 먹고
2: 그렇지.
1: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주고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과 대변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 요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초급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 남녀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를 받을 놈의 남녀 두 번만 타고 얻으면 엉두아리 뼈도 안 남겄다.

그때야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에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섬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겄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 것이었다.

신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맴시 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쪽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그렇게 싫었다 키 큰 사령 정상

전략도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숭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 월제 도구바구 임실속도 오케이.

낭만이라 희생을 이혼이 없사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와서 선생 가문을 극치법시 내지는 게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학오임을 맞추면 혼났지요. 그게 정말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의 찾아갈 것이니 유언 대접이다 착실이여.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우리가 보니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공감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맞따라 만세 따라 천안 경천이라. 독립의 숨결이 고이 깃든 이곳 아우니 장터를 가보자. 백년의 역사를 품고 오늘 맛을 찾아

0: 이 참으로 대단하구만. 어? 감동이야. 어? 참으로 감동스럽지 않은가.
1: 안녕하세요, 임금님.
0: 어, 어휴, 피디 양반. 왔는가?
1: 혹시 뭘 보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0: 응. 여기 보게. 어? 참으로, 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모습들 아닌가? 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외치는 우리 이 백성들의 모습 말이야. 아, 특히, 그 유관순이라는 소년은, 어? 이 천안 지역의 그 아우네 장터에서, 어,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큰 거사를 일으킨 그런 소녀 아니겠는가? 참으로 장한 소녀지.
1: 어? 오늘은 좀 진짜 임금님 같으신 것 같긴 한데.
0: 아, 뭐 그럼 가짜 임금도 있나? 어? 난 태생이 임금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1: 오늘은 맛있는 거 안 드세요?
0: 오, 맛있는 거. 아, 내가 오늘 뭐 먹을 건지, 어? 내가 랩으로 내가 히트를 주겠네. 어? 비트 주시게나.
1: 네?
0: 아, 비트. 쿵짝, 쿵짝.
1: 깔아드릴게요.
0: 오케이. 순대, 병천 순대. 순대, 아, 병천 순대. Who made this? 그 피만 들어간 그 저 찰순대하고는 다르게 그 맛이 아주 섹시하다네. 어? 아이, 빨리 가자. 빨리 먹고 싶네. 빨리 가자. 어? 갑시다. 오오, 순대.
1: 이근이 그 병천순대가 별미인 이유가 있나요?
0: 아, 우리 피지 엄마 참 좀 아는 게 별로 없어. 어? 자. 그 병천순대는 말이야, 이 병천이

0: 무슨 우리말로 하면 아우네거든, 아우네. 여기 아우네 장터 봤나? 이 병천순대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찰순대와는 다르지. 기본적으로 이제 소창 안에다가 양파, 양배추, 당면, 마늘 뭐 이런 각가지 야채들을 쏙 집어서 고기도 일부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다 묶어가지고 딱 쪄내면 병천순대가 완성. 그런 거라네. 왜 갑자기 웬 엄지 쳐?
1: 마술은 진짜 최고시네요.
0: 마술만?
2: 얼씨구!
0: 그거 말고는 없고? 자.

0: 오, 제대로 찾아왔구만. 어? 여기가 말이야, 순대를 직접 만드는 곳이라네. 야, 이게 천안시 지정식당이고 아주 모범식당이라는 곳이야. 어이구, 많이들도 찾아왔다 갔구만. 자, 이제 왔으니까 어디 보자. 일단은 경천순대를 모둠을 하나 먹고, 국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국밥 하나, 그리고 이렇게 반찬 겸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볶음을 하나 시켜 먹으면 되겠네. 네? 모둠, 국밥, 볶음. 삼박자가 딱 맞아.
1: 오늘도 한상 드시는 거예요?
0: 이 사람이 내가 그 궁중에서 저 오첩반상이자 항상 받아먹던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딸랑 그 국밥 하나만 먹고 갈 수 있나? 물론 국밥도 맛있지만 그럴 순 없지. 잠깐만, 시켜야겠다. 저,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2: 네, 맞아요.
0: 아니 여기 되게 3대째 이렇게 쭉 역사가 전통이 있는 아드님.
2: 저는 손자.
0: 사장님의 아드님. 네?
2: 손자예요.
0: 손자?
2: 네.
0: 근데 이렇게 젊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이씨고!
0: 참으로 훌륭한 청년이구만. 네. 저 왔으니까 병천순대 제대로 맞춘 목에 모둠 하나, 국밥 하나, 그리고 볶음 맛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2: 그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 아주 젊은 친구 쎄. 아이고, 장하다. 손자가 저렇게 또 물려받아서 하면 또 얼마나 부모님들도 장할까.
4: 그냥 순대도 아니고 특별히 병천순대였다. 각종 신선한 채소에 새우젓, 팥, 당면, 선지의 부속고기까지 잘 섞어주고 예쁘게 넣은 바로 병천순대이옵시다. 뜨끈하게 삶아 한 입 크기로 송송송송송송송 썰어주고 순대만 있으면 섭하지 부속고기까지 듬뿍! 멀리서도 찾아와 먹는다는 이것이 바로 아우네 장터의 병천순대이옵시다.
5: 맛있겠구나.
0: 참으로 푸짐하구나. 어이구, 김물 한 번 올라온 거라. 잠깐만, 어디? 자, 이미 모락 모락. 예?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1: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0: 사람이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구만. 그래. 요즘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깍두기 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요즘 그 트렌드 따라가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떨어진 거. 피디 양반. 근데 피디 양반은 순대 먹을 때 뭘 찍어 먹나?
1: 저희 소금.
0: 소금? 이게 순대를 먹을 때 말이야. 소금을 찍어 먹는 거는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쪽 사람들. 그리고 전라도나 충청도 일부는 이렇게 초고추장.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말이야, 간장에다가 고추냉이를 살짝 풀어가지고 찍어 먹어. 그리고 충청도랑 강원도에서는 요 새우젓에 찍어 먹지. 여기는 충청도니까, 나도 충청도, 아니, 나

0: 왕실에서 태어났지. 자, 충청도니까 새우젓을 찍어서 먹어보겠네. 왜 새우젓을 찍어 먹는지 알아? 순대 본연의 감칠맛과 풍미를 확 끌어올려주거든. 그래서 새우젓이
1: 맛있구나!
0: 나는 그냥 가진 야채들이 말이야, 계속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육즙이 근데 육즙에 어쩜 이렇게 맛있는 야채 육즙 맛이 하고 어우러져 있는지. 잠깐만. 야, 이거 막 꼬들꼬들해. 물통이라서 순대 말고도 이런 부위가 들어있으니까 이야, 고소하네, 고소해. 당면도 적당히 들었고 야채도 어중간에 빵! 보이십니까? 야채가 그냥 빵빵 터질 것처럼 가득 들어있습니다.
1: 쫄깃한 참자 속 찰기 당면과 채소의 조화라니. 입맛대로 무엇에 찍어 먹던 그 순대의 맛이 어디 갈까? 고소한 선지의 맛이 입안 가득 풍악을 울리는구나.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 좋다. 또 먹어도 손이 멈추지를 않는구나. 병천순대와 함께 흥도 나고 맛도 나고 이것이 천국일세.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네. 맛있게 이 순대를 먹다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지금 사골 우리고 있는 거거든요.
2: 이 국물 육수 네. 내시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 그게 돈사골이 들어가고,
2: 네.
3: 돈사골 들어가고, 각가지 야채들 좀 들어가고.
2: 야채도 같이 들어가고.
3: 네, 제거하기 위해 야채 들어가고, 청주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2: 청주도 들어가고요. 네. 와. 그 안에 이게 뼈예요?
3: 네, 뼈가 들어있거든요.
2: 오! 우와! 우와! 지금 저런 큰 뼈도 있고 이런 작은 뼈들도 있고요.
3: 네, 맞아요.
2: 오, 되게 오래 끓이시는 거죠? 얼마나 끓이시나요?
3: 보통 24시간에서 27시간 정도.
2: 하루 이상을 무조건 끓이시네요?
3: 네, 8시간 3번 아니면 9시간 3번 정도.
2: 3번에 나눠서?
3: 네.
2: 네. 요 혹시 살짝 조금만 맛 볼 수 있나요?
3: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드릴게요.
2: 아, 예. 와, 지금 몇 시간 끓인 거야? 맛있다. 맑다, 되게.
3: 맞아요.
2: 네, 맛이 되게 맑아요. 오, 와, 근데 국물이 진짜 오래 끓이셔서 그런가 굉장히 맑네요.
3: 국밥이랑 네. 볶음이랑 준비해서 자리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2: 아, 예. 그럼 저 다시 기다릴게요.
3: 네.
2: 감사합니다. 예.
1: 사골 국물아 펄펄 끓어라. 각종 돼지뼈 고와 그 맛이 깊고 담백하구나. 국밥하면 뚝배기지. 뚝배기에 순대 가득 머릿고기도 가득 넣고 뽀얀 국물과 함께 바글바글 끓여내면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항상 든든히 책임지는 소울푸드 경천순대 국밥이열시다. 아이고, 여기도 한 그릇 배달해줘.
2: 야, 이거 보기만 해도 든든하구나. 이야, 어디 보자. 오우,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이야, 와, 잠깐만. 간을 하기 전에 국물 맛을 좀 보자.

0: 국물 맛이 깊은데? 자, 새우젓 간을 좀 살짝 해서 간을 맞추고 감칠맛을 싹 짜자잔. 돼지고기는 새우젓하고 잘 어울려.
1: 맛있구나.
0: 잘 맞아, 잘 맞아. 새우젓 넣으니까 또 맛이 감칠맛이. 응? 어디 보자. 조금. 칼칼하게 먹어볼까는. 나는 칼칼한 걸 좋아하니까. 아유, 야. 어제 한잔했는데 해장. 아, 그건 아니고. 맛있게 먹어봅시다. 다대기도 살짝 넣어서 얼겁게 해서 한번 먹어봐야지. 오, 너무 맛있구나. 오, 진짜 얼큰하겠다. 이야. 얼큰한 순대국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맛이 어떻게 되는지.
1: 맛있구나.
0: 오, 칼칼해.

0: 있구나.
1: 그래도 국밥이니까 나는 원래 밥을 말아서 잘 안 먹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1: 이랬다 저랬다 한다네. 원래는 이렇게 국물 있는 요리에 이렇게 밥 위에 얹어서 먹고 국물을 따로 마시는데 야 얘는 말아서 먹어야 되네. 얘는 말아서 먹어야 돼. 아.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순대국밥에 고소한 맛을 올려줄 물깨가루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나 봐. 아, 물깨가루 좀 추가해서. 오, 고소한 맛이 확 올라왔어. 여러분들도 그냥 막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단계별로 한번 드셔보시기 추가합니다. 추천합니다.
0: 맛있구나!
1: 아우, 칼칼하고 얼큰하고 고소하고 어떻게 이런 맛이 있어? 응?
0: 자고로 국밥이란 국에 밥을 말아야 국밥이지. 하얀 쌀밥을 구수한 국물에 풍덩 말아주고 푸짐하게 든 순대와 머릿고기를 한 술에 떠서 그 한입하고 나면 입안에 감칠맛이 가득하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배불리 한 그릇. 그것이 소울푸드 아니겠어?
1: 잠깐만, 이건 김치를 잘라놓은 모양새가? 오! 향이 달라. 이건 직접 담근 김치다.
3: 얼씨구!
1: 이게 김치가 맛있으면 국밥은 그냥 끝없이 들어가는 거거든. 아이고, 잠깐만. 밥이 없네. 김치가 많이 나오는데. 아. 사장님, 아, 저기 혹시 좀 공깃밥 추가 좀 한 그릇 더 이렇게 추가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2: 네, 저희는 네. 1인 1메뉴 주문하시면 무료로 나가고 있어서.
1: 진짜요?
2: 네.
1: 어휴,

0: 알겠습니다.
1: 얼씨구!
2: 그런 가격은 뭐?
3: 어? 아니, 1인 1매주 시키면 공깃밥은 그냥 추가는 무료라니. 어? 아이고,
4: 공깃밥 모아놓는 필에 상당히.
2: 아, 요즘 같은 팍팍한 세상에, 어? 공깃밥을 무한리필이라니 얼마나 사장님 인심이 고마운가. 아, 나 아까 눈물 날라 그랬네. 아우 진짜. 어, 집에서 밥 한 고기 더 달라 그러면 눈치밥 먹는데. 예. 어우 따뜻해. 감사합니다.
5: 야.
2: 어우야. 우와. 밥이 하나 있으니까 아이고 마음이 너무 이다. 순대볶음에다 같이 먹어야 되네.
5: 순대에 이것을 빼놓으면 섭하지라. 바로 칼칼한 순대볶음이 올시다. 뜨끈한 철판이 잘 볶은 순대에 매콤한 비법 양념까지. 아이고 때깔 봐라, 군침이 안 넘어가나. 거기에 향긋한 들깨잎까지 함께 볶아주면 들기름, 들깨, 들깨잎까지 매콤 고소의 잔치로구나. 아쉬울세라 마지막까지 들깻잎도 한 번 더 듬뿍. 매콤하게 입맛 찾아주는 병천 순대볶음 대령이요.
2: 맛있죠?
6: 네.
1: 맛있겠구나.
2: 아 잠깐만. 어우 야. 어우 향이 깻잎 향이랑 만나서 아주 그냥. 어우 볶음이 어쩜 이렇게. 그냥 좀 자, 여자.
7: 어, 여러분, 볶음 좀 보십시오.
2: 아, 얘를 자, 모양을 만들어서 깻잎과 함께. 아,
5: 맛있구나.
2: 너무 맵지 않고 아주 상당한 정도로 잘 볶아졌는데? 어? 들깻잎에, 어? 들깨에, 응? 어? 들기름을 싹 둘러가지고.
1: 얼쑤?
2: 아,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응? 내가 이 사장님을 고소해야겠어, 고소. 응. 사장님아.
4: 뭐 잘못했네?
2: 어? 너무 고소하잖아. 어? 너무 고소하니까 우리 사장님은 고소.
4: 너무 재미없네.
2: 재미없어? 아유, 알았다. 이거 무슨 맨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재미없다 그러고 내가 지금 이거 중에 하나 줄라 그랬는데 안 줄래. 아유. 야.
5: 쫄깃쫄깃! 내장과 순대가 양념을 제대로 입고 입안 가득 팡팡 터지네! 고소한 들기름 향 솔선! 고춧가루 톡톡! 순대와 내장은 쫄깃! 우리 임금님,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네! 아이고, 맛있구나! 오늘 또 병천 순대로 제대로 한상 그득히 수다를 드시는구나.
4: 오늘 술 안 드시고 다 드셨네요.
2: 재미없다며, 재미없다며. 응? 고소해서 고소한다 그랬더니 재미없다며. 아, 근데 한 입도 안 주고 혼자 먹으니 더 맛있구나. 야, 모든 것에도 맛있고, 볶음도 맛있고, 국밥도 맛있고.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참으로 맛있구나.
5: 임금님, 지당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먹어도 병천순대, 저렇게 먹어도 병천순대국밥. 아침 저녁 쌀쌀해질 때 뜨끈한 국밥에 김치 한 점 얹어 먹으면 누가 먹던 그것이 임금님 밥상 아니겠소.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은 한상 가득 든든하게 평촌순대를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임금님 참 행복하시겠소.

0: 오늘은 평천 순대로 맛있거라.
1: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야, 천안을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호두국. 날 따라오시게. 자, 갑시다.
0: 한번 가보자.
1: 에라 모르겠다. 맛있구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과 알까기의 콜라보. 네? 국악이날 지정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도 알까로 왔습니다.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국악인과 시청자들이 알까기로 어우러져 한바탕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일찍이 알봉 대사께서는 팔공산에서 수도하면서 알까기는 반드시 8알 이하로 해라. 왜냐면은 10대 안막의 규모는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8알 이하로 해라. 좋습니다. 국악의 날 지적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하겠습니다. 대국장. 네. 긴장감이 싹 돌아요.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신이죠. 네. 하동근 5단은 원래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담배 회사 근로자였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러다가 K본부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가수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기에 전국 노래자랑 연말 왕중왕 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돼야 되니까.
1: 그러다가 이제 또 문득 내일은 미스터트롯 소식을 듣게 되어 무작정 도전했는데요. 기세는 좋았으나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0: 그런데 하동근 5단이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요. 이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말이죠. 같이 탈락한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타 강사인 수학 강사의 정승재를 사귀게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본 이런 꿈 대신 이뤄라 하면서 하동근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 진짜요?
0: 그리고 하동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같이 탈락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뭐 너트북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지요.
1: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2: 사랑했어 떠나야 하는 그 사람.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1: 맞아요.
0: 이 고정 출연했는데 이 뻥을 좀 보태가지고 연습을 1000번 이상 하고 1004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상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3: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4: 그러게요.
3: 올랐든가
0: 노력 앞에 장소 없지요.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5: 전국 노래자랑 왕중왕전은 못 갔지만 알까기 왕중왕전은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
0: 크게 자신감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간다니까 진짜 갈지 안 갈지 지켜보고 우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지요.

0: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고영렬 5단입니다.
1: 광주 출신의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고영렬 5단입니다. 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병창은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영렬 5단은 준비된 음악 천재. 네. 이 국악의 클래식과 팝, 재즈, 월드 뮤직까지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며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0: 제가 엄마가 된다면
1: 그 아이...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 얘기를 하고 된다면
0: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0: 아니 곧 아니 그럼 안 되지. 아니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0: 제가 엄마
1: 어떻게 얘기했어요? 곧 됩니다. 그다음 곧 엄마가 되는데.
0: 아니 내가 엄마가 된다면 네. 네. 아이들에게 이제 국악과 양악을 다 가르쳐야겠어요.
1: 와.
0: 그래야 이렇게 고영렬 5단처럼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1: 아 오버 알았다 오버.
0: 네.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1: 아 오버 알았다 오버.
0: 네.
1: 솔로 가지요. 네. 네.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알았다 오버.
0: 네.
1: 이 고영렬 발소리는 중저음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에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로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춘향전의 사랑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잠깐 한 소절만.
2: 한 소절만?
0: 네. 말해도 됩니다.
1: 눈치 보지 말고.
2: 피아노를 치면서 네. 네, 이제 피아노 코드를 짚으면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거기까지.
0: 와. 와.
1: 내공이
0: 네. 진짜 뭔가 달라요.
1: 왜? 왜? 진짜 뭐가 업고 노는 사람이 네. 때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구나.
0: 네. 오. 너무 기대돼요. 진짜
1: 피아노... 이것이 바로 네. 젊은 소리꾼 고영렬이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0: 네, 떠오르는 소리꾼 고영렬 5단, 팬텀싱어 3, 풍류대장, 부루의 명곡 등 다수의 방송에서 국악의 다양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고영렬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까지.
2: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까지.
1: 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지 뭔지는 뭐 아직
0: 뭐 이제 그렇게 될 수
1: 그러니까
0: 있죠.
1: 이제 분분합니다만은 네. 네. 이제 고영렬 5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 네네네.
1: 감사할 따름이지요.
0: 네. 네? 근데 적톤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되게.
2: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몇 달 올려놓고 연습, 네. 연습인 거지요.
0: 네.
1: 네. 이게 이제 꽥을 방지하고, 예, 연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네. 강약 조절. 네.
0: 와! 오, 저러는데요?
1: 연습.
0: 오.
1: 네, 그렇습니다. 와, 저런 정도. 오늘 되고, 오늘 알까기 공부하는 시내들.
0: 네.
1: 공부할 체력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없어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서로 정중하게 인사, 예의를 갖추고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례. 자, 보석해 주시죠. 보석은 자유입니다. 한동근 5단 말이죠?
0: 네.
1: 100.
0: 마지막 노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1: 네. 아, 그런 식으로.
0: 고영렬 5단도 엄청 신중하게 놓고
1: 고영렬
0: 있어요.
1: 고영렬 5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5단과 한동근 5단의 1차전 흑돌을 잡은 고영렬 5단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덮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0: 오. 양손잡인가요?
1: 오, 그걸 첫수로? 와! 성공!
0: 와!
1: 멋진 수입니다.
0: 네.
1: 야, 상당히 먼 거리에.
0: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1: 예. 어.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하도 모르다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0: 네. 네.
1: 반격이 났었어. 장군봉구로 하면 됩니다.
0: 네.
1: 그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네. 내가 갈 길로
0: 네.
1: 저 뭐 넉점, 석점을 향해서 네.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공격할 네.
0: 오.
1: 아,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0: 아쉽게
1: 수가 나왔습니다.
0: 그 사이로 지나갔네요.
1: 두 대국자 고영렬 5단은 성공을 했고 하동근 5단은 첫 수가 꽤구로 끝났습니다.
0: 네, 근데 뭐 아직 네, 좀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초반 첫 수 끝난 상태에서 두 점 차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0: 아,
1: 거예요.
0: 아 맞네요.
1: 네. 자, 또 손을 푸는 고영렬 5단.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0: 야
1: 자신 있습니다 플레이에.
0: 우와.
1: 자,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0: 아,
1: 와.
0: 아.
1: 와, 사석작전 놀개타법입니다.
0: 네.
1: 네. 네, 미칠 거 없다.
0: 네, 같이 떨어졌지만
1: 그렇습니다.
0: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1: 앞서고 있지요. 네. 어, 잘 풀리고 있어요.
0: 네.
1: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네, 자리를 줬습니다. 무릎 꿇은 상태에서 네, 아래 스피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저렇게 빨리 꽥이 나왔네요.
0: 우와.
1: 꽥수가 나왔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네.
1: 꽥만 지금 두 번. 꽥꽥.
0: 네.
1: 오리인가요? 오리 꽥꽥.
0: 네. 네. 네.
1: 어.
0: 아.
1: 자. 네. 고용료로다 대단합니다. 오른손은 왼손 자유자재.
0: 네,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1: 어유, 매우 유리하지요. 와. 이게 각도가 문제인데.
0: 네.
1: 야.
0: 와. 근데 또 이.
1: 네, 어.
0: 오, 시계까지. 아, 네. 아, 시계가 아니네요.
1: 시계
0: 네, 팔찌를.
1: 네. 안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시계라고 안 하지요. 네.
0: 팔찌를 불렀습니다.
1: 네. 자. 네.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공격을 하네요. 그거로 저 같으면 중앙에 있는 한 점으로 할 텐데 그 멀리서 그래도 훌륭하다 대단합니다.
0: 고영렬 5단이 네. 좀 안 그래도 좋은 소식 많아요.
1: 네,
0: 네 결혼을 발표했어요.
1: 결혼 발표.
0: 네.
1: 예. 야, 그래서 신나서 그런 건가요?
0: 네, 지금 야, 아주 기분이 좋죠.
1: 네, 너무 좋죠. 그랬는데
0: 네.
1: 오늘 알까기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어, 소리꾼 고영렬과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0: 네.
1: 야, 하다하다 결혼도 이제 크로스오버.
0: 그러니까요.
1: 장르를 넘나들며 한다는 진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서 태어나는 이세는 당연히 예쁠 거고 국악과 양악을 네? 양쪽 체력 다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너무 부러워요.
1: 예.
0: 네. 와. 여유가 넘쳐요.
1: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1: 갑자기 초라해진 하동준 5단.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0: 네, 침착하게.
1: 그러나 뭔가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됐어요.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0: 네.
1: 뭐 살살이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힘이 그러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근데 또 모릅니다.
1: 누가 멀리 날아가나 게임이 아니거든요.
0: 네.
1: 지금 고영렬 5단은
0: 아, 일곱발.
1: 네.
0: 한 알밖에 안 떨어졌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점이 1점입니다.
0: 네.
1: 그리고 하동근 5단은 떨렁 두 알 남았는데 네.
0: 아.
1: 좀 애처로운 입장입니다.
0: 근데 또 모르잖아요.
1: 모르죠.
0: 그렇죠. 네.
1: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모든 경기는 역전.
0: 맞아요.
1: 어. 자, 네.
0: 네.
1: 어, 본인이 오. 침착하게. 오.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0: 오,
1: 그 멀리서.
0: 멀리서. 우와, 너무 깔끔해요. 우와.
1: 우와. 초 멀리서
0: 와.
1: 눈

0: 야, 현재까지는
1: 네.
0: 압도적인데요? 고영렬 오답.
1: 네, 하동근 오답도 뭔가 풀었습니다.
0: 적수가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서고 있어요, 지금. 네.
1: 자, 일단 하동근
0: 다른 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 끝나는 거 또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한 수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을 대비해서
1: 네.
0: 이렇게 원샷에게 지는 것보다는
1: 네.
0: 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네네네.
0: 처첩이 무너진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수가 있다. 네. 보여주고 말이죠.
1: 사실 한 알만 남았을 때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멋있게 남자답게 아주 시원하게 날렸어요.
0: 뒤로 빼진 않겠다. 뒤로 네. 주더라도.
1: 이 하동근 오다는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0: 홍진영 아시죠? 사랑의 배터리. 네.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설하고
1: 네, 있었죠. 맞아요.
0: 네, 네.
1: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 노래의 주인공 아시죠?
0: 홍진영 씨. 노래 잘하시는데요. 홍진영 씨가
1: 네.
0: 네, 위기의식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홍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0: 네.
1: 복세편사를 받아서 불렀다고 해요. 복세편사에.
0: 그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 아세요?
0: 복이면 이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1: 오, 뭐. 맞아요.
0: 네. 근데 노래 제목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1: 안 복잡합니다. 복세편살. 이게 신조어예요. 네.
0: 나는 복잡하게 느끼는데 왜 안 복잡하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1: 안 복잡합니다.
0: 그 안 복잡한 거로
1: 지금
0: 하고.
1: 아마 하동근 오단의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날 것인지 보통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끝내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1: 와.
0: 오른손이 더 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고영렬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고영렬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최종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1: 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자, 역시 흑선이죠, 흑선. 네. 네. 손을 지금 풀고 있는데 저 손 보세요.
1: 오.
0: 아주 복손이에요, 도톰한 네.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손이 토시토시 이렇게.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네.
0: 알도 잘 까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1: 네, 나쁘지 않았어요.
0: 이렇게 하는데 자, 아름노에게 넘어긴다.
1: 네.
0: 어떻게 처리를 할래?
1: 네.
0: 그런 겁니다. 자, 만회를 해야 돼요. 하는 건 5단.
1: 네.
0: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네? 그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로 하나요?
1: 네. 네.
0: 자, 이제 본인이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 의미에서 자,

0: 담배 회사 그 네. 정규 직기를 되기 위해서 네. 예? 결선에도 불참했던 네. 하동원 5단. 네?
1: 진짜 알까기 왕중왕전 가나요?
0: 네. 오, 좋아요. 네. 저 약간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영렬 5단입니다. 네.

0: 네. 자, 그렇게. 그거 좋아요.
1: 와! 진짜 깔끔해요.
0: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1: 와,
0: 멋진 수였습니다.
1: 네.
0: 와. 자, 그래? 이제 나도
1: 네.
0: 손이 풀렸어.
1: 네.
0: 하동군 5단입니다.
1: 네. 2차전은 또 하동군 5단이 이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자, 과연?
1: 네. 같이
0: 네.
1: 네,
0: 농기
1: 떨어졌어요.
0: 탑보.
1: 네.
0: 네.
1: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0: 그렇습니다. 득과실이 없는,
1: 네. 이 하동근 5단에겐요,
0: 네.
1: 그, 짭지디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0: 이제, 그러니까, 지디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스타 지디.
1: 네.
0: 패션의 아이콘, 이상한 옷 색깔,
1: 네.
0: 지디하고 비슷한
1: 오늘도 되게
0: 디자인에,
1: 화려해요.
0: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잘 입는다 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동근 5단이 이제 나타나면은,
1: 네.
0: 오! 지디! 아니네, 짭이네.
1: 네.
0: 해서 짭지디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도 뭐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네요. 그쵸?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1: 네.
0: 듣는 거지.
1: 오늘도 아주 귀여워요.
0: 네,
1: 그쵸?
0: 그렇습니다. 아유, 네.
1: 네.
0: 좋습니다. 반면 고영렬 5단은 상의는 100,
1: 네.
0: 하의는 부부.
1: 아,
0: 네.
1: 바둑알. 네,
0: 그렇습니다.
1: 알까기에
0: 컨셉이
1: 맞춰서.
0: 자세가 된 거예요.
1: 아.
0: 네. 준비된 고영렬 5단.
1: 네.
0: 왼손, 오른손, 자유자재. 와! 이번에는 서로,
1: 네.
0: 네.
1: 오, 알수 없어요.
0: 너무 몸살이지 않고
1: 네.
0: 시원시원하게 까고 있습니다.
1: 네.
0: 최종
1: 똑같아요, 지금.
0: 결과는 두고 보자 이거죠.
1: 네.
0: 네. 그래. 지금 막상막합니다.
1: 네,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1차전과는 사뭇 다른 하동근 5단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1: 네.
0: 네. 저걸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저거를 하면 뭐가
0: 네.
1: 잘 되나 봐요.
0: 뭐 저런 시간에 집중을 해서 까먹습니다.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골퍼들이 바람 방향 보려고 네. 하는 제스처인데. 자, 과연! 와! 구사일생 살았어요! 와!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좀 역전!
1: 네,
0: 하동근
1: 미워보세요.
0: 5단 지금 한점 앞두고 있습니다.
1: 아.
0: 이야.
1: 와.
0: 대단합니다.

0: 당황하고 있는 고영유 로단. 네. 나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아, 저게 매너죠.
1: 네, 멋있어요.
0: 굉장히 멋진 플레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네. 그러나 나 고영열이야. 어? 아! 그게 살았으면 네.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한정 차이니까. 네.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네. 알까기 모릅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네. 한동훈 5단이 승리한다면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고
1: 네.
0: 고영열 5단이 승리하면 이것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1: 네.
0: 지금
1: 자리를
0: 전국에서
1: 네.
0: 이 두 대국자의 팬들 열심히
1: 뭐가 네.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엄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아. 이제 루틴이죠. 네. 나는 또 이렇게 한다.
1: 네. 네. 네, 고영열 5단은요 판소리를 최신 유행가로 만들고 싶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와! 와!
0: 네, 이 텐디기 나왔나요? 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1: 오!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멋있게 주아리.
0: 와! 탄수미 또 역전, 대역전.
1: 네, 네. 와.
0: 네. 이 고영열 5단 네. 뭐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판소리나 네. 민요가 마치 대중음악 유행가처럼
1: 네.
0: 널리 네. 불리워지는 날이 바로 국악의 저변이 확대된 날이겠지요.
1: 네, 유행가가 네. 히트곡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을 당하고 있는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타동군 5단입니다.
1: 네.
0: 또 이상한 또 포즈를 취하겠지요. 그냥 가나요 이번에는?
1: 아. 집중하고
0: 집중의
1: 있어요.
0: 집중해야 됩니다. 네. 1타 2득.
1: 아, 아주 아까워요. 네.
0: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안 좋은 상황 네. 결과가 나왔지요.
1: 네. 아, 네. 이렇게 되면
0: 경기타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1: 네. 이렇게 되면 아, 지금은 이제... 고영열 5단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0: 네.
1: 아, 네. 근데 또 이 하동근 5단을 본 복만대 감독은요.
0: 네.
1: 하동근 5단에게 배우가 될 상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그 봉 감독님, 복만대 감독님은 에로 영화 하시는 분 아닌가요?
1: 많이 보셨나 봐요.
0: 네, 몇 편 본 거 하고. 네. 자, 하동근 5단이 했던 이 영화 배우로 데뷔한 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기 들어갑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부수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대신 아차 하면 또 뒤집힐 수도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과연 이게 저 같으면은 글쎄. 아! 글쎄. 역작전 성공했습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0: 와. 자, 이렇게 해서 2차전 고영열 5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고영열 5단이 차지했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닙니다. 아,
2: 잘했어요. 진짜 어,
3: 잘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4: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2: 잘까지 인정 왔었고.
4: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국왕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인정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0: 아, 너무 잘했어요.
1: 네. 자, 두 분 다 수고하셨고 멋진 대국이었어요.
3: 네, 맞아요. 근데 멋있었어요.
1: 네. 국악의 날 지점 기념 알까기 미용인전 시즌 2!
3: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쇼 만인간 들어가고 눈머리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고 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많이 싣고 모여.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누모리이고요. 저희의 미녀 노래하는 미녀 소리꾼, 귀엽고 깜찍하고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윤세연 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모리와 함께하고 있는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소리꾼 윤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계룡에 처음 와봐요, 여러분. 다들 계룡분들이시죠? 계룡에 왔는데 어찌나 그렇게 풍경이 예쁘던지 제가 또 자주 와서 얼굴 비추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런 응원과 박수로 또 먹고 사는 직업이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또 뒤에 나오는 분들도 예쁘게 바라봐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한 곡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곡 구나구나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요 소리꾼 윤세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가 소리꾼 구민지 씨 나와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가를 부르는 가게 구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정가라는 장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국악하면 이제 앞서 들으셨던 흥겨운 민요나 판소리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정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좀 지식인층에서 향유하던 노래라서 절제미를 추구하고 좀 잔잔하게 좀 절제하면서 청아한 음색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인 장르입니다. 저희가 들려드 준비한 곡들은 이런 정가의 특색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이한나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두 곡 들려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들려드리고 다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곡은 시라의 도미노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1: 숲속의 정령이 이렇게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몽환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이제 판소리꾼 이하진 씨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하진 씨는 저희랑 2022년부터 전 세계를 돌면서 투어를 같이 한 저희의 가장 소중한 소리꾼입니다. 판소리 퀸, 그냥 퀸, 퀸 아진!
2: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걔도 장을 털었고 남면으로 수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걔도 장을 털었고 남면으로 수고.

시신기루처럼 거기 없는 것처럼 내가 만든 비극을 끝내버려야 하겠다. 마치 신기루처럼 거기 없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흥보라는 곡이랑 도깨비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작별 인사라는 곡입니다. 노부부의 이별이 담긴 아주 슬픈 곡이고요. 이 곡은 저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계시는 저희 팀의 기타리스트이자 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자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준석님이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네,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인 떼창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 곡 중에도 그런 곡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바로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화둥둥 내 사랑
2: 헤이호
1: 업고 놀자 두둥실
2: 헤이호
1: 쬐끄만한 아가야
2: 헤이호
1: 무럭무럭 크거라
2: 헤이호
0: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연습 없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이제 다음에 연주할 이 곡은 이제 심장, 저희의 심장을 표현하는 곡 취한다 취해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도 후렴부가 있어요. 후렴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해지고 집에 가다
1: 이야해
0: 술 한잔 생각나네
1: 이야해
0: 이야해입니다.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부르셔도 되고요. 안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부르셔야 합니다. 다음 곡.
2: 재밌었어요.
0: 예. 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심장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취한다 취해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저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압도하고 싶었습니다. 압도 당하셨나요?
1: 네!
0: 압도 당하신 기념으로 저희의 소리꾼들을 다 모셔보겠습니다. 판소리 이아진! 정가 구민진! 민유의 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0일 때 100인 사진을 찍어 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 의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가 이쁘네. 상원이는 네.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루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다섯 여섯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랑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예,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거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해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줄자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친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바흐란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 줄,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바글바글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록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음악에선. 그래서 예,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쳤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작고를 새로 제작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의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지?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1: 네.
0: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이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한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안 됐다? 뭐 이런 거.

예,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근데 성은아, 또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노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많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0: 아,
1: 이쁘다. 아,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 수 있는 음악가?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시나위입니다. 전통음악 시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웅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웅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바다와 성, 성과 바다. 둘이 함께 빚은 것, 풍요입니다. 성과 바다의 그 넉넉함, 사람 살아

추억들을 품고도 남았습니다. 최근 섬의 얼굴이 확 달라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신안입니다.

0: 바다를 가르듯 곧게 뻗은 다리, 바로 천사대교인데요. 신안의 섬은 천여 개가 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리 입구에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1: 천사다, 천사.
0: 천사의 날개를 닮았죠?
1: 와, 천사가 됐어요.
0: 아쉽게도 천사대교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먼 발치서 바라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천사대교입니다. 누가 섬을 외로운 존재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전남 신안 이곳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천개의 섬과 천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남 신안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0: 앞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다리 길이가 무려 11k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시작으로 모두 9개의 섬이 연결됩니다. 천사대교 직전에 있는 아페도의 송공항.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신안의 여러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요.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한 이후에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업 기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신안바다. 수협 입판장, 그날그날 잡은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2: 지금 현재는 농어철이기 때문에요. 농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3: 5kg!
0: 곧 민어철이라고 하는데요. 신안 민어 맛은 저도 잘 알죠. 제 고향이 목포니까요. 경매장을 울리는 암호 같은 말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삶의 소리겠지요.
1: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큼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그 고장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섬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담았다면 신안의 바다가 내어준 그 맛은 어떤 맛을 품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진미의 고장 신안. 여행 첫머리 신안의 맛부터 찾았습니다. 송공항에 있는 어느 음식점입니다.
1: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네. 오세요. 어머,
1: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우와. 아니 근데 송공항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리가 나아져서 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나 봐요.
4: 아이고 지금도. 네. 왜 그러냐면 다리를 낮았어도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네 개의 섬이 있고 여기서 흑산도 가는 배가 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저기 해요. 봄 가을에는 아침 날 새벽 4시 반부터 문 열 때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4: 첫 배가 6시 반에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많이 또 하고
1: 그 같이 관광객들이 맞춰서.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어머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4: 저는 여기서 여기에서 나온
1: 신안에서는
4: 나오는 물건 가지고 회도 하고 저기

0: 탕도 끓이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선구이 백반도 나가고 그래.
1: 신안 바다가 내주는 제철 재료로 상을 차린다는 사장님. 각종 재료와 함께 듬뿍 넣는 생선. 바로 제철 맞은 병어입니다.
0: 네 개만.
1: 이렇게 푹 끓인 다음 각종 양념을 넣으면 병어조림이 완성됩니다.
0: 어제 저녁에 잡은 놈을 갖다가 와가지고 막 병어조림을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요 양념의 소스에서 이제 나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따로 해?
2: 양념 네, 어떤 네. 비법이에요?
0: 나만에게 이것은 못 가르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못 가르쳐요. 밴댕이도 마찬가지, 밴댕이 무침도 소스를 내가 해놔가지고 이 밴댕이 무침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념은 나도 못 가르쳐요.
1: 그럼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죠. 사장님이 자신 있게 준비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 비법 양념으로 잘 비벼낸 것. 바로 밴댕이 무침입니다.
0: 애기 아빠가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여기서 막 배를 대. 배를 대면 여기서 막 손님이 이렇게 막 갖다 막 그대로 막 주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 당시에는.
1: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자 사장님. 원래는 섬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0: 친정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오는데 오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안 어디 시집 간데 정자 시집 간데 한번 가본다고 이제 오셨는데 배 타고 들어오고 버스 타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게 이제 남의 집 살 때 저 친정 아버지가 섬으로 팔려간다고 나한테 이런데도 다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탈이 나자 얼마나 살기 좋아요. 딱 금방 20분이면 목포까지 나가는데 20, 30분이면.
3: 네. 우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친구 이런 거 뭡니까?
0: 병어예요. 지금 병어 처리잖아요. 여기 신안에가.
3: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예. 병어 조립을 해봤어요.
3: 아니 오늘. 근데요? 여기 무슨 한정식인 줄 알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요?
0: 아 저희 집은 반찬이 8가지 나가고 이거는 이제 와. 서비스 밴댕이 무침 요즘 밴댕이하고 병어하고 같이 나오냐 할까요? 아. 예, 이것도 아, 지금 철이니까
3: 철이에요?
0: 예, 아. 밴댕이도
1: 이것이 비법 양념과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밴댕이 무침입니다.
3: 속 없는 밴댕이가 속 있는 제가 먹으니까 맛있네요. 와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네, 고소해요. 네, 아유, 맛있겠다.
0: 민어가 지금 제철이라 알도 이렇게 막 아오, 이렇게 들어왔어요.
3: 와.
0: 민어가.
3: 뭐?
0: 어때?
3: 없어. 들어갔는데 네. 녹아서 없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와, 진짜 맛있다. 요 병어 알 보이세요? 이거? 응. 이거? 와, 나 병어 알을 또 처음 보네.
0: 지금 철이라.
3: 제철이라. 네. 요 병어 사이에 있는 요 감자 있잖아요. 요것이 네. 또 별미름.
0: 요 감자도 농사진 거예요.
3: 어머니가.
0: 네, 빨간 감자 잡숴 보시오.
3: 어머니는 자식 농사, 감자 농사. 아니 근데 어머님 그 부엌에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0: 아, 저희 집 아들이에요.
3: 아드님?
0: 네. 아기가. 네. 지가 이거 요리를 하고 싶다라게. 공부는 흔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도 지가 이 요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 본인이 요리를 좋아해서.
0: 네, 그래서 요리 자기 좀 다 땄어요, 쟤는.
3: 자기 좀 다 땄으면 더 큰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달라고 허는 찰나에 아빠가 아파버렸어.
3: 아버님이.
0: 네, 그래가지고 애기가 지 꿈을 접더라고. 엄마 일을 거둔다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후회 안 하겠냐? 엄마 아빠한테 이게 저 후회 안 할래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남는다 해서 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아니 네. 아니 이렇게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 친구인데 네. 그렇게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네.

0: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세상에.
1: 그래도 항상 짠아요, 그래서.
0: 엄마 마음은?
2: 바로 이 청년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먼저 돕겠다는 25살의 정준 씨.
3: 네,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약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2: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차려내는 이 한상. 신안의 맛에 사람의 맛이 더해져 있습니다. 섬에 섬을 더하여 섬들의 고향이 된 신안. 또 다른 섬을 찾습니다. 앞에도 곁에 자리한 작은 섬, 가란도입니다. 난초가 많이 자라 가란도라 불렸다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모내기철.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미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어린 모들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고 있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직접 삽질도 해야 합니다.
4: 논두기 야참은 다 물이 흘러보니까.
2: 이렇게 섬 땅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4: 여기가 옛날에는 난이 많아서 가란이라고 했다는데 난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향 이제 후배들,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걸 동네 어르신들도 좋아지고.
2: 여느 농어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 다행히 최근에는 귀농 귀염인들이 늘고 있다네요. 논에서 만난 장성복 씨, 가란리 마을 이장님입니다.
5: 저분들도?
2: 이장님이 찾은 곳은 마을 회관.
4: 충분해.
2: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누가 차릴까요?
6: 다 나이가 더 먹어놓은 게, 한 살 두 살 더 먹어놓은 게 내가 해야지. 저 어미들도 다 90살이고.
2: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현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옛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7: 연세? 네. 나는 겁나 그만해.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8: 95이가?
7: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6: 아니 그냥 사는 것이 또 남자도 내게다 좋게 오고 은지분에 좋게 오고 삼계 좋았지라. 그리고 또 이 가란도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냥 청년들이 너무 좋게 잘하고.
2: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이겠지요.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을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
7: 이게.
2: 오늘은 단체로 찜질을 하시는데요.
7: 저희.
2: 세월 저쪽 꽃 같은 청춘을 누렸던 어르신들입니다.
4: 바람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고 제가 임기 동안 둘레길을 안성해가지고 드러킹 코스로 선전도 하고 꼭 가란이를 한번 와보고 싶다 했으면 하는 소망이.
2: 이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0: 여기 신안이 자랑하는 특별한 섬이 있는데요. 섬의 색깔이 벌써 달라 보이시죠?
1: 이곳에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에 보라색이 있으시면 입장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퍼플샵에 들려서 뭐가 예쁜가 보라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0: 보라색이면 무료 섬 구경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온통 보랏빛 소품들.
1: 이쁘다. 이건 얼마예요?
2: 2,000원이요?
1: 6,000원. 이쁘죠?
0: 저도 보랏빛 스카프를 장만했습니다. 와! 그리고 시작한 특별한 섬 구경.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보라색 꽃입니다.
1: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오, 이 안에 보면 빨간색도 있네. 야, 온 섬이 다 보라예요, 보라. 보시죠, 보라.
0: 온 섬이 보라색인 곳.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마저 보라색입니다.
1: 여기 보이는 이 다리가 퍼플교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이 다리가 색깔을 만들었고 또 이 색깔 덕분에 섬의 얼굴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0: 보랏빛 퍼플교의 총 길이는 약 1.8km인데요. 퍼플교는 모두 세 개입니다.
1: 아, 이쁘다. 좋네.
0: 반월도를 중심으로 박지도와 안좌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랏빛깔 다리를 걸어 제가 간 곳 반월도입니다. 이름처럼 반달을 닮은 섬. 지금은 보랏빛 다리와 마을로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퍼플섬에는 이런 보라색 카드 있습니다. 예. 혹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 뭐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저는 다리는 멀쩡하지만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에 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너무 좋으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0: 보랏빛 길을 달리는 순간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1: 버들바 편초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신부가 결혼식장에 버진 로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기분이에요. 이렇게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가. 앞에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에 봐보세요. 우와.
0: 우와. 고귀함과 품격을 상징한다는 보라색.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3: 너무너무 보기 좋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둘레길에 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꽃이.
1: 버들바 편초가 끝날 때쯤 하면 멀리서 여기도 있지롱 하고 있는데
3: 그렇죠.
1: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0: 이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보랏빛깔 섬.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보라색을 입기 시작한 반월도와 박지도. 주민들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오늘의 퍼플섬으로 탄생했습니다.
4: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에 도라지 꽃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땐 그랬어요.
4: 맞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보라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여기가 보라섬이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4: 그 보라섬의 그 도라지 약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상품으로 해가지고 OEM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세요.
1: 이제 온 자연이 함께 보라.

0: 거예요. 저기서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주민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의견 하나가 단합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제 네. 단합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 앞에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게 버들마편초가 심어져 있는 곳들은 네. 전부 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땅을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뭐 작물 식물이다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거 이 관광지가 되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꽃들이 심어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0: 근데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섬에 계시는 거예요?
1: 저희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셨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아. 그래서
0: 그러면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한테 퍼플섬 이전의 반월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네요.
1: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네. 지금 저희 친정어머님이 75세인데 오. 아직도 이 동네를 가면 그 어릴 적 시절 그대로래요.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네.
0: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퍼플섬의 인기만큼은 없었겠죠.
1: 그렇죠. 굉장히 조용했죠.
0: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없었겠죠.
1: 다리가 없었죠.
0: 배를 타고 오셨겠죠.
1: 그렇죠.
0: 아, 그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플교나 이런 문브릿지죠. 네. 이런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함도 좋았고 일단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 됐잖아요.
0: 접근성이 이런 너무 좋으니까. 네, 예.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 있으실까요?
1: 아, 저는 이곳에 오면 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바다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굉장히 파도도 세차고 뭐 크고 뭐 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제가 느낄 때 소박한 그 어머니의 그 그냥 그 한복과 포근한 그 한복 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비울 수 있고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휴식 그런 힐링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2: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보라색 그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 큰 매력인데요. 모든 것을 내맡겨도 좋을 것 같은 색깔 신안의 색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이곳 신안 퍼플섬이 제격이라는 생각이요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플섬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0: 우와. 우와. 이거 다 천을 덮어 놓으셨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3: 버들마편초
0: 풀?
3: 풀.
0: 아, 세상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천으로 덮어 놨어요? 예? 왜 천으로 덮어 놨어요?
3: 잡초 안 나라 헐어진 게 안 헐어지게 하려고.
0: 아, 허물어지지도 않고 잡초도 덜 나게.
2: 퍼플섬의 보라색 향과 빛깔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섬을 가꿔가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0: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0: 예, 어서 가세요. 좀 쉬다 오세요.
1: 꽃향기 못지않게 사람 향기 짙은 퍼플섬입니다. 전망 좋은 어느 카페를 찾았는데요. 여행은 쉼표, 그리고 느낌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쉼표와 느낌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신안의 새 얼굴.

0: 보라향 가득한 신안. 또 다른 향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술의 향기입니다. 이곳은 안좌도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옛 집입니다. 단아한 기와와 처마, 옛 문의 창살까지 기품 있는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김환기 선생님의 부친께서 저 백두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1920년에 이곳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그런 집이 되었죠. 어떻게 백두산에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느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김환기 화백의 부친께서는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지역에 넓은 땅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얘기겠죠.
0: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화백.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7살 무렵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요. 그 흔적들이 고택에 남아 있습니다.
1: 네, 이 방은 김환기 선생님의 생전 사진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본명은 영혼의 노래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달 항아리 작품입니다.
0: 1913년 이곳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화백. 이후 목포와 서울, 일본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했습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 화백은 이후 뉴욕 등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인 추상미술로 승화해 나갔습니다.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환기 화백. 기, 선과 점만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이 고향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김환기 선생님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산, 바다, 섬, 매화, 달 항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백자인 달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을 추상화로 많이 그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평생 그가 그리워한 것은 고향 안좌도의 바다와 하늘.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그가 늘 그리워한 고향은 예술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떨칠 때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뉴욕 시절 그가 쓴 편지. 서울보다 안좌도 고향이 보고 싶어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쓰고 있습니다. 화가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안좌도. 한 예술가의 그리움과 숨결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지난 2020년 개관한 세계조개박물관. 무려 만 천여 점의 조개와 고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조개들도 즐비합니다.
1: 어마어마한 게 크죠. 이 대왕조개에서 우리는 전설에 의하면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하죠. 이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 몇 사람이 아마 원시시대 때는 이걸 가지고 온 부족이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심해 깊은 쪽,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조개인데, 주로, 예, 남미 쪽이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면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까지 생겼습니까? 생선뼈까지 생겼죠. 근데 아까 대왕조개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2: 비너스가.
1: 비너스가 물속에서 머리가 막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너스가 저것으로 빛으로 삼았다고 해서 별명이 비너스의 빛입니다.
0: 작은 조개와 고등 하나에도 바다의 시간이 담겨 있겠죠. 화려한 색과 독특한 무늬 역시 자연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세계 조개 박물관 바로 옆.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사섬 수석 정원입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인데요.
3: 마치 이렇게 산을 오르듯, 그죠?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야.
0: 자연이 만든 예술품을 마치 산수화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기안괴석들, 자연의 신비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수석에 나이가 느껴져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정도의 엄청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수석 정원 바로 옆에 천사섬 수석 미술관. 국내외의 희귀 수석 수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1: 우리 신안을 대표하는 복두껍입니다. 아, 그냥 두꺼비 같은 껍질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석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물수자를 써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이하다 할 때 기습. 그런데 우리나라 수석은 목숨수를 씁니다. 그만큼 돌의 인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자, 여기 물을 착 뿌려놨는데, 아까 거기는 기름 발랐죠. 베이비 오일이 발랐죠. 자, 여기는 물을 뿌려놨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수석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는 기계가 깎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깎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남겨둔 게 너무나 특징적이죠. 이걸 자세히 감상하려면 조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보시면 너무 완벽하게 잘 깎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해불양수라고 합니다. 더러운 물, 찬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섬이 있어요. 섬은 우리말로 하면 쉬엄쉬엄. 그걸 빠르게 해보세요. 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 섬.
0: 수석의 모양새, 그야말로 각양각색인데요. 산수의 풍경을 그대로 닮은 돌. 동물의 형.

0: 세상을 닮은 돌. 꽃과 나무를 닮은 돌 등 정말로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수석을 만났는데요.
1: 흑산홍어가 있어요. 흑산홍어. 이거 봐요.
0: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홍어로 쏙 빼닮았죠.
1: 금강산. 오, 나 똑같이 느꼈네. 금강산 같아요, 진짜. 금강산 12,000봉.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사이사이의 세월이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조각이 된 거잖아요. 하, 대단하다. 일부러 조각을 할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0: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수석들. 신의 솜씨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조화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깎은 수석. 그 앞에서 인생의 시간과 겸손을 떠올렸습니다.

0: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하루에 두 차례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뻘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은 곳인데요.
1: 여기 나왔다.
0: 그래서 이렇게 갯벌을 직접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2: 이것은 이 동주하고 틀려서 저게 왕이에요, 여왕. 스테미네 좋단게.
1: 아, 많이 커졌네.
2: 이 백합은 저 해가를 안 해도 모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가 모래가 없어. 완전히 하얘.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어도. 그냥 희꺼가지고 그냥 먹어. 나도 이제 그걸 깜짝,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 속이 다 그런 게 백합이란가 봐. 속이 하얘. 껍딱 속 안이 화해요. 완전 흰색이야.
0: 동죽, 백합 등 귀한 조개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자은도의 둔장 어촌 체험 마을인데요.
3: 기자님들이랑. 네.
0: 저도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
3: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여러분.
3: 누구지 몰라요. 아이고. 우와, 많이 캤다.
4: 이야.
3: 이걸 혼자 캔 거예요?
5: 아니요.
3: 같이?
5: 여기 언니.
3: 언니랑.
6: 여기서 캐셨어요?
3: 네. 어, 여기서 캤는데?
5: 알게 되었어요.
4: 안 파던 곳으로.
6: 근데 얼마나?
3: 아. 왜 나는 안 나올까?
0: 저를 알 리 없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헤집어 봤는데요.
3: 많이 팠는데.
4: 5내지 7cm 있어요.
0: 아, 야, 조개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봅니다.
3: 와라. 아니네.
0: 어린 친구들은 곧잘 캐는데 말이죠.
6: 화이팅! 화이팅! 이거 조개야! 이거 조개!
3: 소라 잡았어요!
0: 자기 얼굴만한 소라를 캔 친구, 이 순간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3: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우리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다 일상으로, 여기서 번 수익으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살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쾌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흥부가 중에 가난타령이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 마음을 한번 캐면서 해볼까요? 저쪽에서? 예? 가난이야, 가난이야, 와드 손녀는 가난이야, 포기랑 하는 것은

뚜치를 썩님이 목마저 늘 허시는가 삼시

0: 경영과 수복은 첨지전우야. 이렇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뎠기에 이 건강한 바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보물이 되어 이렇게 오늘날의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갯벌 체험의 마무리. 역시 마시겠지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백합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0: 엄마 된 거죠? 됐어 됐어.
1: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0: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 이 냄비는 몇 년 된 거예요?
2: 이거는 한 몰라 이거 한 노년 생일서부터 있는 거.
0: 그럼 한 30년 됐나?
2: 30년 되었다.
0: 30년 된 티가 이렇게 손잡이 하나가 나 죽었어 하고.
1: 그런데 백합탕을 끓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0: 내가 들고 있을게 어머니. 조금씩 털어넣어야 되죠.
2: 그렇지.
0: 맞아. 그럼 더 하면 되죠. 엄마 이제 내가 채소 가져올까요? 그랬어요.
1: 어머니는 주연, 저는 조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2: 그것을 담아놔야 풀떼하게.
1: 이것이 백합 육수로 끓인 칼국수입니다. 이 칼국수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0: 먹어야 돼요. 이거 봐요.
3: 알이 속살이.
0: 핵함을 안 했는데 아무런 뭐가 씹히지가 않아.
3: 굉장히 커
0: 보이네.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3: 아까 캐시면서
0: 예.
3: 노동가 시기로 노래 한 잔 하시더만
0: 했어요.
3: 깨끗한 한 잔.
0: 그러니까.
3: 네. 밥 드시기 때문에. 아, 뭐.

0: 촌스러워 양친수교를 해왔으니
1: 아이고
0: 학교라나 옛사람은 부모 반찬을 허여놓으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산자식은

0: 파도의 노래, 바다의 이야기 가득한 신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다지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입니다.
1: 천개의 섬, 천개의 이야기가 있는 신안여행. 참 많은 색깔을 만났고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안의 정이 있었습니다. 천개의 섬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0: 1004개의 섬, 섬들의 고향 신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신안을 더 신안답게 하는 것. 바로 이 미소였는데요. 깊은 여운과 정, 참 넉넉한 신안 여행이었습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반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고다야 그날 삼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성이 요란 그늘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밀어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는 늑다야 서로 펄펄 삽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댓글 몸조의 폭판 허그를 천둥만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아니문에 두어서는 통호의 화근이니 중역 화음의 날이라 서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족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

금소조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소졸등은 공명 모두나 뜻밖 어떤 사람이 말이야.

목이 없어 간장수 선비동내로 방대들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급히 잡으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울타우시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으타고 농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갈론 이 봉을 끄르게여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너의 꼴로이 찾으며

마음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니야 뭐라 휘어라 저라 휘어라 야야 그거야 운명이

계속 물어 나 안 말 듣고 가오. 나를 사는 마음 비모하는 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울이다. 공명이 만류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저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이도 모르고 보던 뒤에 바라보며 백호아니가 되던 받은 장공 천전을 내려 비정해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통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시켜 이 일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직 마른

0: 가지고 이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다행아,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6: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5: 연기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7: 우리 집도 얼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해야겠네.

1, 2, 1, 2, 1, 2, 3, 4!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면이 끝하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인투 더 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나란히 나란히 너 어절 씌고 들어간다. 겨울 빠지는 손바지, 겨울 빠지는 머리바지, 가을 빠지는 겉바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탁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1: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저희는 소리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1: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4: 좀 무리해봤어요.
1: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3: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1: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3: 아, 그래요?
4: 소울이 네. 넘치는 네. 파워풀한.
3: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1: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3: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 또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3: 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1: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1: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 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4: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1: 그러면 다 같이
3: 저희도,
1: 손을.
3: 저희도 소리맵시도 같이 할까요?
4: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1: 자, 손을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4: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자, 다 같이 시작.
4: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으로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4: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1: Let's go!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1: 일하세요.
0: 네? 일하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2: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2: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2: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2: 네, 놀러.
0: 아, 진짜요?
2: 남편하고 둘이.
0: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2: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2: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2: 추남이 아닌
0: 석.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2: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0: 석!
2: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0: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0: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부는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성한 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이렇게 이렇게
2: 아,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하세요.
1: 이렇게
0: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2: 무슨 밥?
0: 그치,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3: 바람이 분다.
0: 이렇게 생 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예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볼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꾸며주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2: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2: 어머님
0: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2: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2: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2: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와우. 미모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 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는데.
2: 닮았죠.
0: 아
1: 진짜 웃는 모습이.
4: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5: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0: 아, 훌륭하십니다.
6: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4: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6: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0: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2: 멜로디 해주시면 네, 제 생각에.
5: 네, 멜로디.
0: 와,
5: 네.
0: 와 박수, 여러분.
1: 갑자기 색깔 좀 오네.
0: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한다는 자체가
1: 너무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 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3: 나오지 않네요? 너무 부끄러우셨어.
0: 네, 소영 씨가 다 가가서 그래요. 제가 다가가면
1: 아, 그래요? 더...
0: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거기도 계세요?
1: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3: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4: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로맨틱하셨어.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2: 네. 잠시만요.
1: 네. 그러면 어머니도 한다. 네.
2: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1: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3: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투, 쳄.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박수 소중한...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0: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님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3: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0: 자 렛츠고

0: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퀸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는 길.

0: 자켓.
1: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2: I love.
3: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들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100살
0: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1: 어?
2: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1: 어?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1: 와, 이게 뭐예요?
2: 가야금이란다.
1: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2: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1: 어떻게 아셨어요?
2: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1: 예,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2: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3: 아유, 깜짝이야. 웬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3: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2: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마치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2: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4: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5: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4: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5: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아이고 하나님, 진짜 하늘의 밤 계실 겁니까?
1: 아이고,
0: 공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종부리를 겨누고 끝장이라도 내듯 네 죽고 내 살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빛을 갑을 하며 싸우는 이 하늘의

86년도의 생활 어찌하여 지냈던고 극형 형벌 가진 고통 철창 생활 두려움 없이 열사, 의사, 백성 고생 없이 어찌 나라를 찾았건나 어둡던 금수강산 동방의 광명이 밝아오니 삼천만 우리 동포 태극기 높이 들어 대한

세상이 황당합니다.

0: 있겠습니까?
1: 눈에 보이는 건 대충 줄여서 둘러내고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왜 국악인들이 이곳 부산 대청여관에까지 와서 알콩달콩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과 애환이 오늘 저희들이 할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무슨 비가 이리 쏟아지노. 에휴, 이봐라 이봐라, 또 간판에 불 안 켜놨네. 에휴, 어디서 요 불. 여보!
1: 네. 여보.
0: 아이고, 좋아. 아이고, 내 자갈시장에 갔다 왔는데 생선 대가리 하나 구할 게 없대.
2: 아이고,
0: 이제 좀 살만하다 싶더만은. 아, 이 전쟁통에 우리 국악인들은 잘 계시는지, 피난은 잘 갔는지, 잘 때는 있는지. 여보, 배굶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2: 에휴, 그러게요 여보.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장대비까지 내리네. 보잘것없지만 이 대청여관으로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0: 내 말이, 우리 대청여관에라도 모이가 소리도 하고 춤도 추고
2: 안도 치고
3: 하시고, 하시고!

0: 잘 오셨습니다.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을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볼품없는 지희들을 급나게 환영해 주신 게 아이 몸둘 바를 모르겠니.
0: 아이고 아닙니다.

아유, 사실 저희 여관이 쑥쑥하고 누추하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계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나가서 버릇없게.
1: 아이고 당연히 들어야죠. 다만 난리통이라 반찬은 변변치 않고 장기숙식 하시는 분들과 함께 드셔도 되겠습니까?
0: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유 근디. 아이 근디. 어메 주썩을 것들. 지들이 숙식비가 없어라. 완전 100% 무전 취식이어요. 괜찮겠어요? 아이 정글하면은 저기죠. 악기라도 제피겠어요.
1: 아닙니다. 악기는 무슨. 완전 100% 괜찮습니다. 저희가 돈 받으려고 사방팔방 다리를 놓아 오시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집이라니 생각하시고 편히들 계시소.
0: 그러면 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여기 대청여관 오래오래 번창하고 재수 좋으라고 지들이 한바탕 놀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2: 너무 좋지! 이쪽으로 어디서?
0: 먼저 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고
3: 연식이 많아서 리더 에이요!
4: 에이요! 리더!
0: 예! 리더! 제가 소리와 가야금을 쫓게 합니다. 아, 그러고 여기는 철영이고요. 연희를 담당하고 있으라.
2: 하시고!
0: 그러고 저기는 윤자고 시조 소리 솔찬이 합니다.

0: 저거는 싸가지.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싸가지가 급락이 없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아, 예. 아, 우리 저기 막내 천방지축 은옥이.
2: 은옥이.

0: 네 마 나그르 눈 쌓이고 마라 그 눈 쌓이고 처지고 화초목실 바위 없어 새가 울랴마는 척벽강 객사온기 고향생 더는 못하겠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내가 이렇게 값싸게 놀아야 되는지 자괴감이 드네요. 물론 주인장의 고마움을 내 모르는 바는 아니오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 우리들에게는.
1: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저희는 그런 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영광입니다.
2: 아이고 공수입니다. 공수 공수입니다.
0: 이놈의 전쟁!
3: 사가돌 아버님! 어디 가세요?
0: 이놈의 팔자!
3: 오라버니!
4: 윤자야, 아서라. 저놈 저러는 게 한두 번이냐? 가슴에 우라가 치밀면 저렇게 불쑥불쑥 뛰쳐나가고 말이야.
3: 저렇게 불쑥불쑥 뛰쳐나가다가 정말 어디론가 가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4: 걱정 말어. 돌아올 거요. 아이 지까지 게 뛰어봤자 빈대지.
5: 뛰는 건 벼룩이고 빈대는 낯짝이지.
4: 아이고 맞네.
2: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4: 예. 예.
5: 아이 밥 안 줘요? 한가락 했더니 배가 등창에 붙었어요. 밥은!
6: 그래요 그래요 밥 먹어야죠. 어서 이쪽으로 가시죠.
4: 예.
7: 가시다. 맛있겠다. 오늘 무슨 반찬이에요?
6: 오늘 개그리 반찬?
8: 아이 짐은 아무도 안 챙기고 정말로. 아이고 누님 차량이도 같이 가요.

0: 젊은 나이에 독수공방 할 일이냐? 반보증 그만 싸라. 흥 다 깨져버렸다야.
1: 죄송해요 언니.
0: 너도 참 답답하다야. 어째서 저런 인간을 좋아한대? 잉? 저런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 하니까 징어게 싸가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개 싸가지야. 왈! 왈! 왈!
2: 누님, 나 싸가지 없는 거 한두 번 봤어.
0: 승질 좀 죽이란께.
1: 오라버니, 이번엔 정말로 가버린 줄 알고 놀랬잖아요.
2: 넌 어째 이렇게 놀래는 것도 이쁘냐? 들어가자. 손.
1: 네.
0: 오메, 오메 징글징글하다. 사랑, 그놈,

0: 뭘 읽고 계세요?
1: 20년 전에 발표된 시문의 시야. 그날이 오면. 그때는 나라를 빼앗겨 그날이 오길 그렇게 바랬건만 아직도 여전히 그날이 오길 바라게 되네.

0: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1: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오리까.
0: 참 좋네요.
1: 언젠간 이 시로 내 소리를 완성해보고 싶어. 요즘 국악인들을 보면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소리에 대한 줏대도 없을 뿐더러 독공할 엄두도 못 내지. 그저 난리난 세상이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어. 우리도 봐. 우리도 이 좁아터진 어항 같은 대청여관에서 부러진 칼자루만 치고 있잖아.
0: 너무 어려워요. 난 단지 소리가 좋아서 소리를 하는 거라.
1: 그러면 이면을 그리지 못해.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 알아? 코이는 말이야.

사람면 연못만큼 크고 강에서

큼 크지. 윤자야, 난 그 드넓은 강에서 휘젓고 놀고 싶어. 이 좁아 터진 어항 같은 대청여관 같으니라고.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0: 그 다음은
1: 좀...
0: 어떻게 돼요?
1: 그 다음은 아직 못 만들었다.
0: 오라버니, 그 소리가 완성되면 저도 꼭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1: 그래, 이 소리가 완성되면 우리 함께 꼭 불러보자.
2: 어디 한번 따라 불러보거라.
0: 네.
1: 그날이 오면

0: 남자요 여자요?
1: 딱 봐도 여자구먼.
0: 남잔 것 같은데.
1: 아이고 누님, 내가 누구야 누구? 철영이. 철영이 아니오. 딱 봐도 여자요?
0: 아니 딱 봐도 남자요.
1: 여자요?
0: 남자요.
1: 그럼 내 얘기들 할래요?
2: 콜! 콜.
1: 잘들 봐요. 벌커덩!
2: 어머나!
1: 뉘시오.
2: 그걸 알아서 뭐하게?
1: 혹시 이름이?
2: 또 그걸 알아서 뭐하게?
1: 여자지.
2: 남자다.
1: 그럼 어디 한번 만져보자.
2: 어, 미쳤냐 이게? 어디다 손을? 네가 변태야?
1: 남자끼리 만져보자는데 뭐 어때서?
2: 아무리 남자라도 남자를 만지라는 법 있어?
1: 남자끼리 만져보자는데 뭔 법이 필요해? 뭐 캥기는 거라도 있나 배? 네 여자지?
2: 남자라니까.
1: 좋아, 가자 목욕탕 가서 확인해.
2: 아우 싫어.
1: 아, 왜 싫어? 갓 태어난 애기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아버지까지 걸음도 당당하게 어 보란듯이 걸어다니는 데가 목욕탕인데 왜 싫을까?
2: 목욕비 없어.
1: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0: 아이고 자네 남자지.
3: 어? 내가 남자.
4: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너 남자지?

0: 딱 걸렸네, 딱 걸렸어. 누님, 얘 여자라는 거 들었죠? 들었죠, 들었죠. 넣어줄 준비를 하시고요. 아,
1: 그래, 여자요. 소리도 하고 택견도 하는 정미요. 모르겄냐? 네가 물레방앗간에서 원하면 달도 따주고 별도 따준다며 수작을 걸다가 나한테 낭심을 걷어차이고 떼굴떼굴 구를 때 바람같이 사라진 절세가인 정미여, 이제 됐냐?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 믿고 허이허이온 내가 미쳤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까맣게 몰라봐.
0: 어허, 어허. 이런 이런 이런 절세가인 정미 씨로군요. 이 전쟁통에도 별거 없으셨지요. 옥체망강 하옵시고.
1: 아유, 이 넉살은 변함없네. 아유, 꼴보기 싫어.
2: 아이, 근데 자네는 왜 남장을 했는가?
1: 그러게요. 내 고향은 저기 전라도 보성인데요. 피라노라는 사람은 있는디 어머니는 안 가제 마.

어머니가 집은 내가 지킬 테니 니는 피난 가라. 여 이따가 인민군 아들한테 끌려가면 인생 망친다며. 대신 남장을 해라. 바깥에 나가면 요런 이리 때 남정네들 특식을 내니 피하기도 좋.

0: 믿고 이 인간 집에 갔더니 개떡같이 없더라고. 아니 근데 누가 저기 가길래 나도 따라갔더니 그 사람들이 부산 대청여관 가면 국악인을 잘 대접하니 그리 가라고 해서 아이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왔지라.
1: 잘했네.
0: 혹시나 이 인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 아이 근데 철영이는 어떻게 만났대?
0: 아이 팬팔했지라.
1: 아 팬
0: 모르대 몰라. 리다 언니 팬팔 몰라.
1: 아이 그 알아 그거 팬 그 팔. 팬팔 했으니까 얼굴은 거의 본 적이 없겠네. 팬팔 주고 받으려면 한 달은 좋게 걸릴 텐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면서 부푼 가슴 키웠겠지. 저 한량이 넓고 푸른 보성 차밭 우는 함시롱 저기 경기도 수원서 출발하면 보성에 밤에 도착하니 그 금방 물레방앗간으로 왔으면 좋겠다 했겠지?
0: 촉촉해네.
1: 아이고 뻔한 거 아니여. 요런 남정네들 수법. 얼굴은 밤에 잠깐 본 게 끝이고. 아이 그러니 이 인간이 동생을 알아볼 리가 있겠어? 동생은 요 가슴팍에 크 새겼는디 말이여.
0: 아니에요. 새기긴 뭘 새겨요. 내가 이런 한량을. 아이 근데 언니도 물레방앗간 출신이요?
1: 갔다. 여기 물레방앗간 한번 안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 어디 나와봐. 우리 쪽에는 다 그렇게 연애하는 것이지. 나도 우리 오라버니를 구례사하춘 물레방앗간에서 만났지.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군에 가버렸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나 좀 알면 좋겠는지.
0: 아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1: 우리 오라버니는 그 아코디언을 겁나게 잘 쳐 불었지.

0: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자누 꼭 살아있을 거요.
1: 아이 그리야.
0: 그나저나 이 거추 장수로 너 벗어버려야겠다. 인자 나 도로 여자 할라유.
2: 아이고 예쁘네.
0: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마. 아이 여기 방이 어디 있대요?
1: 저기 안에 안으로 들어가게.
0: 여기.

여름이 지나 겨울이 와도 이놈의 전쟁은 끝날 생각이 없네. 봄은 언제 오려나. 나무 간천 찬 바람에

흘러가고

0: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1: 야! 부질! 음맹해! 부질 없어! 누구 지금 놀리지? 예? 예? 나는 막 살아볼랐고 서울, 부산, 서울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발바닥이 땀나도록 불나도록 다니는데 이 판국에 에? 이거 두드리고 자빠져 있으면 그대 돈이다 옵니까? 밥이다 옵니까?

0: 왔게?
1: 아이고 김씨 아저씨 일하러 가신 줄 알았어요.
2: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요?
0: 시끄러워 봐, 잠을 못 잔다니까 이놈의 소리 때문에.
2: 그래도 남의 악기를 막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요. 나도 당신을 막 함부로 쓰시면 좋겠어.
0: 허 보소 아지매.
2: 아지매?
0: 아, 참, 와 놀래는 게 아지매. 응? 아지매 이거 돈 내고 잡니까?
2: 아니요.
0: 나는 돈 내고 잔다 아닙니까?
2: 아 예.
0: 이거 돈 내고 잡사기에.
2: 아니요.
0: 나는 돈은 대고 먹는다 아닙니까?
2: 아 예.
1: 아이고 김씨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0: 네요. 장기투숙자라 이게. 장기투숙자. 아 숙식비를 내려면 일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 잠을 자야 하고 이게. 내가 잠을 자고 일을 해가 번 돈으로 요 숙식비를 내면은 당신네들 이 빈대 같은 국악인들이 다 먹고 자고 한다 아닙니까? 어데 내 말이 맞아 예 아니라 예.
2: 맞아 예.
0: 잘했어요 못했어요?
2: 못했어요.
0: 그러면 그 참 좀 막 쾅 막 까보지 마서 예?
2: 막 그래도 남의 생명이나 진비 없는 악기를 막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이 시방이야.
0: 시방? 시방?
2: 아이고 시방
0: 방 시방
2: 아이고 비가 올 것 같은데 날씨가 구준디.
0: 방금 시방이란 말 욕했단 말 아닙니까?
2: 아이고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시방 이렇게 아이, 비가 올 때만 시방 이렇게 사각을 치고 시방 이렇게 소리를 하면 안 돼. 나 했어요.
0: 그러면 비 올 때만 소 비 올 때만
2: 예
3: 꿀꿀이 죽이다.
4: 다녀왔습니다.
3: 언니 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꿀꿀이 죽이 왔어요.
5: 이걸 사려고 몇 시간을 줄을 서도 살까 말까인데 우리가 하야리아 미군 부대에서 춤추고 노래해서 아주 특 A급을 얻어왔어요.
6: 고생했다.
3: 저기 하야리아 미군 부대 보일러공 김씨 아저씨가 소개해줬어요.
2: 아유 고맙수다.
6: 오메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오메 이건 뜯지도 않은 내 닭다리.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몸보신 좀 허겁니다.
7: 어서 주인장. 해도 해도 너무하네. 빈대가 많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이왕 줄 거면 홀딱 벗고 주라는 말이 있어. 먹여주고 재워주려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대접을 해야지. 소돼지도 아니고 이 온 방에 득실되는 빈대가 이 온몸을 물어뜯어서 성한 데가 없단 말이오. 이보시오 우리가 빈대 밥이오.
2: 아이고 이게 실성 있나 왜 이랴.
8: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생을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 그리고 그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식사 대접이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오 개돼지가 먹는 사료요. 미군 놈들이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먹고 싶소? 담배꽁초, 이쑤시개, 은박지, 비닐봉지, 과일껍질, 행주가 들린 시큼한 냄새가 나는 음식 쓰레기를 그렇게 먹고 싶소?
3: 안 돼, 안 돼! 내가 이거 어떻게 얻어온 건데? 노래하고 춤추고 해서 얻어온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2: 이 인간 싸가지가 보자 보자 하니까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 싼다더니 주인장 내분의 융숭한 대접은 네 그 팔세 때만큼도 안 여기고야. 너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야. 서울서 피나는 유학파나 신진 문화교육 받은 그 멋이여 그 에리트들도 음식점 2층 다다미방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칼잠을 자거나 심지어 남의 집 대청마루 밑에서 자기도 혀. 배가 고파서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먹기도 하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는 풀을 뜯어다가 강냉이 죽에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해서 풀독이 올라가지고야 온 몸이 퉁퉁 부어서 지내는 것이 부지 기수란 말이여. 그러니 주인장 내분 덕으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 놈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0: 아줌마 아줌마 고마워서
2: 이번 옷까지 벗겨갈 놈이다 니 놈이. 어? 에라 이 백주대다 제 처죽의 매국 너도 니 놈보다 날 겁니다.
3: 이게 뭐예요?
2: 기지티한 사람 빈대 많다며 그래서 뿌리는 거다 빈대야 뿌리는 거.

0: 그만 좀 하세요 누님.
1: 위험합니다 이거.
0: 그만하이소. 그만하이소. 저 꿀꿀이족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 안 그럽니까?
2: 자존심이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인민군 피해 내려올 때 우리 국악인들은 힘이 자존심 버린 겁니다. 저 꿀꿀이죽 먹는 것이 그렇게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은 인민군의 총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악을 치고 당당하게 소리를 해야 우리 국악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아니었던가요? 근데 못했어. 왜? 비록 파리 같은 목숨일지라도 살라고, 살아내려고,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건 얘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1: 내가 단지 저 꿀꿀이죽 때문에 그러는 것 같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활활 타서 터져버릴 것만 같단 말이오. 숨 막혀서, 숨 막혀서 미쳐버릴 것만 같단 말이오.

0: 비온다. 야들아, 빨래 걷어라. 저 모지리 같은 놈.
1: 비까지 내려, 참말로.

0: 오라버니,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하세요? 우리같이 가짜는 인간이 세상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양코뱅이 놈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냐? 넌 속도 없고 배알도 없어? 난 살아야 할 것 같다. 가야 할 것 같아.
0: 오라버니! 가긴 또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1: 윤자야, 나 이 좁디좁은 어항 같은 대청여관에서 숨 막혀 못 살겠다. 붙잡지 마라. 잘 살아야 한다.
0: 아, 제가 잘못했어요, 오라버니. 가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오라버니. 제발 가지 마세요, 오라버니. 제가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1: 네가 뭘 잘못했다 그러니? 넌 너가 항상 잘못했다고 굽실대지. 네가 뭘 잘못했냐고? 네가 그렇게 유순에 빠지니까 사진 소리에 묶여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독공할 엄두도 못 내는 거야. 내가 모든 소리엔 이면이 있다고 했잖아. 좋아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일이!

0: 널 보면 좌절감과 상실감에 치가 떨린다. 널 보면 더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고! 아!
1: 몰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아무도 몰라!

백구야, 백구야, 헐, 헐, 나지 마라.

0: 잘 됐다. 잘 됐어. 이 전쟁 통해도 이 많은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줄 구강원이 생기갖고 참말로 잘 됐대. 잘 됐어.
1: 그러게요, 여보. 그 피난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저렇게 큰일 해내셨네요. 당신 참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0: 아이, 고생은 무슨... 고생은 당신이 더 많이 했지요.
1: 당신 고생에 비하면 조족지연이지요.
0: 당신이 부끄러워하니까는 양귀비 것 같다 이가.
1: 아이 몰라요.
0: 아이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자꾸 그러니까는 막 심장이 쿵하고 떨어질 한다 이가. 보니까 아무도 없네. 오래간만에 구접이나.
1: 아이고 여보, 저 사람 싸가지 씨 아니에요?
0: 아이고
1: 엄마야.
0: 아이고 싸가지 씨 아닙니까? 이 꼴이 왜 이랬노? 어? 사람 꼴이 이게 왜 이랬노? 항우장사 놀고 가던 역발산 기계새는 다 어디 갑이고 이 꼴이 웬 말입니까?
2: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
1: 아이고 소식 듣고 오셨는갑지요.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2: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0: 에헤이 이까지 와놓고 어딜 망설입니까? 빨리 들어가야죠.
1: 다들 반가워하실 겁니다.
2: 저 그럼 혹시 윤자는 잘 지내는지.
0: 윤자씨요? 윤자씨요? 그렇게 윤자씨 마음에 생채기를 내더만은 와예 싸가지씨도 걱정은 되는갑지.
2: 어떻게 지냅니까?
0: 아이고 그 소식은 못 들었는갑네. 그 저짝에 미군부대 위문공연.
2: 예?
0: 그게 돈벌이가 되고 잘나간다 카대.
2: 그럼 소리를 그만둔 겁니까?
0: 아유 그까진 내가 잘 모르겠어.
3: 여보 약 안 팔겨?
2: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3: 뭣이 중요해요? 뭣이 중요해요 지금? 애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 안 들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얼른 저 앞장터 가서 이거 다 팔고 와. 여긴 또 왜 기웃거리는 거야? 소리가 밥 먹여줘. 얼른.
2: 알았어. 그럼 다음에.
0: 아이고 얘 들어가있어.
3: 이봐요, 이제 겨우 마음 잡고 먹고 살궁냐는 사람입니다. 바람놓치들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0: 예.
3: 또 어디 가는 거야?
1: 님이라 했더니 남이 되어버렸군요.
0: 편편황조, 편편황조. 우리는 이렇게 정다운데 불쌍한 윤자 씨는 니와 함께 돌아갈 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들린. 수고했어. 어디 보지. 자, 이건 개런티고. 이건 팁이야. 마들린, 조금 쉬었다가 알지? 뱃삼에 무초. 뱃삼에, 뱃삼에 무초.
1: 아니 아니! 노래 끝나고 그렇게 휙 들어가는 게 어딨어?
0: 아, 제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마리얼린이 피곤해.
1: 아니 오빠, 제니도 피곤해.
0: 우리 귀염둥이 제니

0: 그렇게 휙 들어가면 어떡해? 서비스로 웃음도 짓고 그래야 팁도 나오고 그러지. 나만 여기서 이래? 나는 뭐 자존심도 배에다 안는 줄 알아?
1: 아, 제니 당연히 우리 제니가 우리 쇼 에이스지. 안 그래? 더블 보너스.
0: 아니 뭐 이런 거 바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언니 좀 잘 좀 해.
2: 제니, 제임스가 콜.
0: 오케이. 잠깐만.
3: 어디로 가야 해요?
4: 저 혹시 여그가 박윤자?
5: 어머, 이게 뭔 서양 귀신이? 어,
0: 각 소리들은 뭐야? 어, 단장님, 여기 물 관리 안 해요? 제임스. 언니, 어서 와.
5: 그 옷차림은 뭐요?
0: 어, 리더 언니도 왔네.
3: 이게 뭔 꼴이요?
0: 어때? 나 섹시하지? 마린님 언니가 입었던 옷이야.
5: 한복은?
0: 벗어 던져버렸지. 언니, 나 사실 술 마셨다. 비밀이야, 비밀.
3: 지랄 염병한다.
0: 언니,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춤이고 노래야. 이거 하면 돈도 나오고 통닭도 나오고 술도 마실 수 있어. 잘 봐. 님 가신 것을 알아야 알아야지.
3: 그만해.
0: 니 리리 야 니 리리.
3: 그만하라고. 니 맘 다 아니께 소리해. 미군 부대 위문 공연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소리 허란 말이여. 소리가 좋아서 소리한다는 년이 이게 뭔 꼴이여.
5: 그려, 니는 소리해야 돼요. 그런 놈 때문에 니가 이게 뭔 꼴이여. 니는 소리해야 돼요. 으휴, 느자고 없는 놈!
0: 안 할 거야. 나 닐리리 만보 할 거야. 나 계약했어요. OK 레코드사에서 계약금도 받았어. 우리 축배의 자리 들까?
5: 넌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0: 흥미를 잃었어요. 소리는 좋아서만 할 수는 없대잖아. 난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어. 내가 무슨 소리꾼이야.
5: 정신 차려 이거사. 한번 소리꾼은 영원한 소리꾼이여. 난 말여, 그 총탄 넘나들던 피난길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소리여. 먼 고향 땅 떠나 그래서 다들 이 대청여관에 모인 거잖여. 이제 국악원도 열고 고생 다 끝났어.
0: 시대가 변했어. 시대 따라 가야지. 만보도 추고 유행가도 부르고. 국악은 무슨 쾌쾌묵은 국악이야. 요즘 시대 누가 국악을 듣는다고.
3: 맞아, 요즘 누가 국악을 듣는다고. 근데 윤자야, 난 말이여, 언젠가는 좋은 극장서 좋은 옷 입고 우리 아그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소리를, 우리 국악을 전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것이여.
0: 얘기가 안 통하네요. 돌아들 가세요.

0: 모질이 같은 년. 정미야 가자. 나중에 싸가지가 보면은 참 좋아하겠다. 지 말대로 됐다고. 가자.
1: 이거 방 정리하다 본 게 나왔어.
2: 싸가지 오라버니.
3: 네! 마련인 멀로의 기싸 대결을 쳐발라버리는 한국의 마련인 멀로가 부릅니다. 뱃삼의 무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직 준비 안 됐어. 음악 바꿔. 언니, 오빠들 우리 잠시만 기다려. 언니, 다들 기다리잖아. 뭐야, 울어?
1: 아니야.
0: 친구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라도 나나 봐. 아, 그 낡아 빠진 책은 뭐야? 그날이 오면?
1: 어, 아무것도 아니야.
0: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어떻게 춰? 맨날 흥얼거리던 게 이거였어? 근데 끝까진 못 돌아봤다.
1: 끝까진 못 만들었어.
0: 언니, 지랄을 한다, 지랄을. 좀 솔직해봐. 나야 어릴 때부터 이 거리에서 춤으로 빌어먹고 살았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난 진지하게 알았어. 언니 소리는 이런 데서 썩힐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까 보니까 친구들도 왔던데 맨날 반복짓만 싸지 말고 썩 떠나.
1: 제니야.
0: 아! 징그러. 됐고 나가자. 나야말로 마지막으로 언니 노래에 맞춰서 뽀대나게 춤이나 춰봐야겠다.
1: 고마워.
0: 이제 말하지만 언니 노래, 아니 언니 소리가 최고였어. 언니 나가자.

0: 자에게 내 가슴 속에 용솟음 치고 있는 불구덩이를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토해내고 있구나. 좁디 좁은 것은 대청여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다. 좁디 좁은 내 마음에서 부러진 칼자루만 휘두르고 있으니 내 소리를 완성할 수 있나? 함께 소리할 그날이 오길 그토록 바랬건만 이제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구나.
1: 됐어? 예. 저렇게 두고 가도 될까요?
2: 돌아올 거요. 저건 천상 소리꾼인께. 정미야, 저것이 말이다. 어릴 적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릎 장단 치면서 피멍이 든지도 모르고 사흘 낮밤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소리만 하던 년이요. 돌아올 거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1: 며칠 전부터 그렇게 기침을 하더니 또 시작인 거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요? 배를 토한 거요? 여기야! 여기 사람도 살려요! 여기야! 여기!
0: 미안하다. 이제 좀 쉬고 싶어.
1: 아이고, 이 양반아! 이 못난 양반아! 가슴이 아파서 숨을 못 쉬면서도 소리하겠다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이렇게 가는 거요? 멋이 중원지도 모름서!

0: 자, 들어가자!
1: 예!
0: 여여 간판에 불 꺼버려라.
2: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 간판 불 꺼주셔이.
3: 안 된다.
4: 안 된다.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난리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구만.
0: 아따, 개판 5분 전이구만. 아기야,
5: 형이.
0: 여 돈 되는 거 있으면 싹 다 챙겨버려라.
2: 알겠습니다, 형님.
0: 네, 그래.
5: 오이.
0: 야.

0: 호잇! 호잇! 깜짝이야! 이놈은 무엇이야? 어이 브라더, 나가 쭉 간질 곳이 필요한디 준비 좀 해주셔. 윤병, 아따 날씨 좋아 불구만. 아, 나 소개가 늦었지라잉. 나가 금융업잔디라잉.
1: 업잔디라잉.
0: 즉, 쩐 넣고 쩐 먹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1: 이 말이야.
0: 근데 요 대청여관 주인네들이 아, 달러 이자 준다고 겁나게 그 시기한 돈 아, 준다는 날짜에는 안 주고 흐발나게 아, 연체를 내버렸시아잉. 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러면 쩐다요. 요 대청여관이라도 내놔라 이 말이지.
1: 이 말이지.
0: 그러고 여기 계신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 당신네들도 참말로 거시기 하여, 이 대청여관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빈대처럼 요라고 늘럽디 써불면 아이 악기라도 내놔라 이 말이지. 이 용감한 호랭이 말이 맞소 안 맞소?
1: 맞습니다 형님.
0: 그러지. 호랭이 말 한마디면 집값도 따따블이야.
2: 아니 그 원금은 얼마 안 되고 이자를 꼬박꼬박 주다가 한두 달 밀려도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0: 본디 하우스 돈은 꽁짓돈이야. 석 달 급하게 쓴다고 100만 원 빌려가 버렸지. 100만 원 이자가 한 달에 10만 원, 석 달 썼으니까 30만 원. 그놈 싸게 싸게 갚아버렸으면 우리도 요렇게럼 귀찮게는 안 해버리지. 근데 세상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불제. 그래도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이 아이 업계의 예술 혼이다 이 말이야.
3: 아, 우리가 이자택으로 신나게 놀아볼 텐께 어떻게 그것 좀 안 되는지.
0: 와마 이거 띵땅거리고 쳐본다고 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제아의 실수.
4: 어이 뽀마드.
0: 뽀마드? 어떤 거시기 같은 놈이 나보고 뽀마드라고 씨부렸냐?
4: 그래, 개 기름 바른 너.
0: 와, 마이 USA 프리미엄급 헤어스타일을 갖다가 개 기름이라고 씹었냐?
4: 아유, 씹어붙다.
0: 이 손 한 방 나가면 말 버스도 정차입을 해.
4: 이크! 잘 봐라, 나가 누군지. 남자라는 종내기들은 사람을 가슴에 담지 않고 머리에 담으니 잘 잊어버려. 아이 꼬래. 가죽 잠바는? 야, 있나 봐. 안 덥냐? 한여름이다, 한여름. 얘들은 또 뭐여? 한눈감이, 두팔잡이, 석삼, 너구리, 오골개, 육모초, 칠뜨기, 팔푼이, 구공탄, 십장생이냐?
0: 정미 누네? 누님! 마이 시스터! 얘들아, 인사들 해라. 요 두한 형님도 요 차불고 울고 가버렸다는 그 누님이시다.
5: 벼룩박에
1: 껌딱지?
5: 벼룩박에 껌딱지 누님! 만수무가 하십니까?
3: 아이 뭐 정미하고 뭐 잘 아는 사이여.
0: 아따 우리 정미 씨하고는 그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렇고 그런 친구 사이입니다.
6: 정미 씨하고 친구? 친구? 친구라면 흔히 말하는 애인에 가까운 그런 남자 친구를 뜻하는 것이오, 아니면 그냥 순수한 남자인 친구란 뜻이오.
0: 아따 그거 알아서 생각하소. 양쪽 다 해당 대부르니까는.
6: 이 사람이 지금. 난 정미씨하고 키스도 하고 별도 따고 달도 따고 결혼도 할 그럴 사이랄까.
4: 이게 미쳤냐? 남 혼사길 망칠 일 있어? 내가 왜 니하고 결혼할 사이야?
0: 아 그러지.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4: 아, 이놈이 또 정신 못 차리네.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셔.
0: 형님은 웬 형님.
4: 니다 언니. 이놈이 머리에 개기름 바르고 인상이 더러워서 그렇지 춤께나 춥니다. 우 때부터 춤하던 집안인디 춤이 싫어 빗나간 놈이오. 춤 한번 춰봐라.
0: 에따 또 언제적 춤을 가지고 그라요.
4: 리다 언니, 사실 이놈이 여기 온 것은 춤이 추고 싶어서일 거요. 지놈이 머리에 뽀마드 바르고 꽁지 빠지게 도망쳐봤자 요 가슴에 콕 박혀있는 것은 천상 춤꾼 신명이요. 춤 한번 보시고 여기 같이 있게 하죠.
3: 아이, 그리야.
4: 따지고 보면 여기 춤꾼은 없잖여.
3: 아 없지.
4: 빨리 안 오냐?
0: 에이, 아 그들아.
1: 형님. 예,
0: 그동안 나 따라들 댕긴다고 고생들했다. 인자는 너희들도 갈 길 가거라. 잘 가라. 얼른 가보라.

0: 발 보인다. 싸게 안 가냐?
1: 그냥
0: 가보라.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2: 오마들

0: 네, 감사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식의 사회를 맡은 과장 박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떨리네요.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문화말살정책 전쟁의 순환 속에서도 국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주신 많은 국악인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본격적인 개원 기념 공연에 앞서서 특별한 분을 모시려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전설이죠. 국창 박윤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윤자 선생님은 질곡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며 국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박수 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곳 부산 지역과도 깊은 인연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네, 피난 시절 대청동 대청여관에서 젊은 날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선생님, 사담이지만 과거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일일이 야닐리리
1: 일일이만 본.
0: 네, 여러분, 어려운 시대 국악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흘러 저 혼자 남았네요.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었던 리다 언니. 남장을 하고 나타나서는 아찌나 놀랬든지 정 많은 우리 정미 언니. 은호가 거기서는 배 골치는 않지? 촬영 오라 보니 꽹과리 소리도 오늘따라 더욱 듣고 싶고요. 오갈 데 없는 저희를 보살펴 주셨던 대청여관 주인 내외분. 아이고, 잊어버릴 뻔했네요. 그 머리에 뽀마드 바르고 다니던 뽀마드라보니 얼굴은 험했어도 춤은 어찌나 곱든.

왠지 그리고 끝까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싸가지 오라버니 모두들 여기 와 계시지요? 오늘은 제가 늘 부르던 시조소리 말고요, 자존심도 줏대도 없던 저에게 끝까지 소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던 우리 대청여관 식구들을 위해서 창작소리 한 자락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지요? 드디어 불러보네요. 이렇게 나 혼자 남아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교육과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1375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0: 이선 저선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1: 산철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네, 생각 많이 해요.
0: 백발 한심 허구나.

0: 안녕하세요.
1: 추워요.
0: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와. 티타임 할까요? 요거 하나 먹고 소리 할까요?
1: 네.
0: 여기를 이렇게 딱 끼게 이걸 밑에 거 벌려요.

0: 채워서
1: 제가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예술 강사, 그러니까 파견 강사로 나가서 판소리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판소리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로루가 판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판소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0: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회사 큰 회사 다니고 있어서 금사 다니고 집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1년 동안만 이렇게 일하고 파리에 갈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3년 이렇게 바라면 엄마가 아마 허락 바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붕어빵집이에요.
2: 프랑스 기자들도 몇 번 따라왔어요.
3: 아, 이 집이요?
2: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0: 여기 역사 되게 예쁘고, 저는 판소리 공부하니까 판소리 중동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구멍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1: 철공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0: 이렇게
2: 아 마포 룰.
0: 네네.
2: 근데 4년인데 이런 소리를 내요? 아,
0: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합니다.
3: 외국 분이 진정신. 또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단한데 아직.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철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비박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있고 생각나요?
1: 비콘 예전에 북미오리 CP에서 먹었던 샐러드 토핑 맞죠? 이곳 이름이 뭐였더라?
2: 잊었구나. 구절초.
1: 구절초?

0: 윤호 씨, 오늘 저녁 일정 어때?
1: 윤호 씨,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나 봐.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구절초 꽃밭에서 그걸 다 나를 다 있냐? 소금 두 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2: 오, 절대미가.
3: 아, 그래도 이 맛은 기억하지 않을까?
1: 기대해도 될까?
3: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1: 이 소스
3: 저 혹시 재료가 뭔지 알겠어요?
1: 구미호 레시피의 두 번째 비법. 맛을 기억하고 맛을 만난다.
2: 이 소스 내 소스인데? 소금 두 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3: 오호호, 절대 미각.

0: 최고의 명약이라고.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었거든.
1: 천년 백여의 인생, 그늘이 참 많았겠다.
0: 진을 노령 걸막 그놈의 화살을 맞았어. 구절초가 펑펑. 슬피 울던 밤에

0: 걸마르는 사냥꾼이 있었어. 천년 전에.
1: 걸마. 되게 없어 보이는 이름이다.
0: 내 구슬을 노렸지.

0: 아픔 보이냐? 눈물 때문에.
1: 그거 어떻게 알았어?
0: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가끔 보여? 죽음의 모습이.
2: 짜잔!
3: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
2: 떡볶이!
3: 맛있겠지? 인간 소연아 많이 먹어. 아빠 이거 너 고생했어. 어때?
4: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
3: 맛있지?
4: 짜. 짜. 아빠, 내 레시피대로 안 했지?
5: 했는데, 근데도 짜?
4: 응.
5: 그럼
3: 밥이랑 먹으면 되지. 그래서 아빠 찰밥 해왔어. 먹어봐.
4: 내 취향 아닌데.
5: 먹어봐.
4: 우리 집에 언제 가?
3: 우리 소연이 김 좋아하잖아. 아빠 김 더 싸지.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야 빨리 낫지. 먹어.
5: 소연아.

0: 진우도령숨이 한 모금이라도 남았더라면
1: 여우 구슬을 줘서라도 살렸을 거야.
0: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맛. 인간 죽은 냄새. 피맛이야.
2: 가만 있어. 아, 그래서 너 채식주의자 구미호 된 거구나. 설정 괜찮네.
0: 윤호 씨, 전생을 기억하는 걸까? 아닐까?
2: 난 누구였을까? 전생에.
3: 빚쟁이.
2: 어? 아유,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응? 구미호 귀인으로 낙점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야, 나 너한테 빚 엄청 많이 줬나 보다.
0: 갚아. 떼먹으면.
2: 떼먹으면. 그 빚 어떻게 갚냐.

0: 바이오 산업이니까요. 네네. 네.
1: 왔어 나 여기 왔어.
2: 운명을 믿어?
1: 나 여기 온 것은
2: 네 운명 알려주려고.

0: 요즘 술술 풀리지? 왜일 것 같은가?
1: 아니 근데 누구세요?
2: 자, 봐도.
0: 주인 찾아줘. 그게 네 성공.

0: 이걸 어떻게 윤우 씨가? 해주실래요? 이거.
1: 네.

0: 난 승부욕 강하고 지는 건 절대 싫고 좋아하는 감정도 싫고 지는 기분이라.
1: 결혼하시잖아요.
0: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항상 이긴 것 같은,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거든요.
1: 운명 믿어요?
0: 누구?
1: 나를 사랑하게 될 사람.
0: 닮았네요, 우리.
2: 야채 준비됐습니다.
0: 아, 잘생겼네. 네.
3: 너 그거 되게 올드해 보인다. 진짜 지금 액면가가 한 천 살 정도는 더 들어 보여. 잠깐만.
1: 똑같다. 그 상처 어쩌다 생긴 거랬지?
3: 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1: 어디서 마주쳤었나, 우리?
3: 그때 전생에 내가 너한테 빚 엄청 엄청 졌을 때 그때 아닐까?
1: 아 뭐야, 빚쟁이랑 붙어있으면 안 되겠네.
3: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2: 아, 목소리는 너무너무 생생한데 아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1: 난 아니거든.
3: 이쁘다. 사과. 잘 썰었네.
1: 그치. 잘 좀 하라니까.
3: 아, 참, 벌써. 아이, 야, 시청률 준비하라며 그것도 무지 센 걸로.
1: 아, 윤호 씨. 어, 바로 지금. 재료들이 헤어지지 않게 골고루 한 잔을 부어주세요. 구미호 레시피의 비법 셋, 타이밍.

0: 이상황.
1: 어쩔 저쩔.
2: 안 먹어? 최장수하는데? 베지테리언 된 거이? 아, 다이어트. 그래, 웨딩드레스 바꾸면
3: 정신 까지 마.
4: 윤호 씨가 요즘 수상해.
1: 왜?

0: 그러니까 요즘 윤호 씨가
1: 연락 온 띄엄띄엄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연락도 연락 무엇보다 황당무계 핑계 통화기록 제

0: 이럴 땐 선영이 네가 결혼 문제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남사친이 있어야 하는 건데.
1: 남사친? 가.
2: 여희한테는 언제 말해줄 거야? 응? 귀인이 애군이라는 사실.

0: 어우, 선영아.
1: 아버님, 소연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0: 현실력님, 이거 뭔 상황?
1: 리허설? 해야지. 오랜만에 간사냥하려면.
0: 간사냥?
1: 이 무기가 어째서 1000년 만에 내 손에 컴백했을 것 같으냐?
0: 진우도령, 아니, 윤호 씨가 찾아준 건데?
2: 인연 없는 그 사랑에 대가 치고는 너무 비싸다.
1: 정화수부터 내와. 아이스루다.
2: 나도 아이스루.
1: 여희야, 걸마, 그 사냥꾼 놈 기억하느뇨?
0: 어떻게 잊어요? 사랑을 망친 애군. 내 단을 회복하려고 신단수 아래 잠들어 있는 100년 동안 하루도 복수를 결심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하루도 진우 도령이 그립지 않은 날이 없었어.
2: 내 자주만 천년의 그 묵은 사랑 없애 그 애군을.
0: 애군?

0: 우리 벤치에서 사진 찍은 적 있지? 이거.
1: 선영아. 이거 네가 가지고 있었어?
0: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른 세상에 머물더라도 단 한 번뿐인 사람. 그때 믿었는데. 그런 사랑이 어딨다고. 승화 씨, 나 보여줄 거 있어.
1: 선영아.

0: 얘 보여주려고.
1: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송이만 구조초가 피었냐.
0: 이 꽃 알아? 저쪽에도 한 송이 있어.

대체 왜... 무슨 일이야? 일단 가자. 내가 바래다 줄게.

0: 박선영 유일한 남사친한테 바람 맞았다고?
1: 야, 됐어 됐어. 남사친? 내가 해줄게.
2: 됐거든.
1: 뭐래.
3: 어? 윤호 씨네?
4: 이제 모든 게 운명대로 되려나 보네. 띠루띠 띠루띠 띠루띠. 아이고 지리산, 나는 우리 사랑의 운명이 궁금하더라 궁금하더라. 그렇지? 자.
3: 윤호 씨, 많이 바빴어? 전화, 문자 계속 연락 안 되던데. 근데 휴가까지 냈었다며? 나한테 얘기한 거랑 다르게. 우리 결혼식 며칠 안 남았어. 이 상황 합리적으로 설명해. 한치 오차 없이.
5: 서영 씨, 사과하려고 했어.
3: 미안하긴 하구나.
5: 고민해봤는데.
3: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날 병원장 부부 오신대. 이사장님, 제약회사 대표, 의대 학장님도 꼭 오신다 그랬어.
5: 나 못 가, 그 결혼식.
3: 뭐?
5: 참석 불가능하다고, 그 결혼식에.
3: 무슨 말이야, 그게?
5: 정중히 사과할게. 미안해. 나 못하겠어, 그 결혼.
3: 윤호 씨.
5: 책임질 건 최대한 책임질게.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해.
3: 대체 나한테 왜 그래?
5: 선영 씨가 원하는 대로 보상해줄게.
3: 내가 원하는 건?
5: 사랑.
3: 사랑?
5: 사랑이 시켰어. 포기 안 하려고, 내 사랑.
3: 야, 김윤호. 안 믿는다며? 사랑 그런 거 없다며?
5: 이젠 믿어, 사랑. 지금은 있어. 사랑.
3: 사랑 좋아하네요.

0: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 같아?
1: 그런 건 겁 안 나.
0: 허망한 인간.
1: 여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남자 왜 자꾸 너 해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넌 또 왜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난 거고?
0: 너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이 있어.
1: 좀 쉽게 좀 얘기해줘. 너무 어려워.

0: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1: 널 아프게 하려고. 천년 전 나만큼.
0: 도대체 왜?
1: 그리웠으니까.
0: 내 목숨을 겨눠야 할 만큼 그리운 게 있는 거야?
1: 넌 기억해야만 해. 나의 죽음, 내 사랑의 죽음.

0: 아, 설렌다. 10시 때문에 사람한테 설렌다는 거.
1: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0: 나 선영 씨랑 헤어지고 오는 길이에요.
2: 윤호 씨.
0: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네요.
1: 내 목숨을 겨눠야 할 만큼 그리운 게 있는 거야?
2: 테린 만들었네요?
0: 투자 확정 유력해졌어요. 여희 씨 덕분에. 아, 이건 사과 테린 레시피. 그리고 내 진심이 담긴 사랑 레시피입니다.

0: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1: 윤우 씨! 윤우 씨! 안 돼!
2: 내 딸이! 며칠째 내 딸이 깨어나지 않아.
1: 나랑 얘기해.
2: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어. 여고 술래라!
3: 야, 이 씨.
1: 그만.

0: 선영아.
1: 그냥 안아주라. 다 괜찮다고. 변한 건 없다고.

0: 왜? 별로야? 승환 씨 소울푸드잖아.
1: 소울푸드는 뭔데?
0: 나 완전 엉망이다.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승환 씨밖에 없더라. 진심으로.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사랑, 결혼, 딱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라는 게.
1: 내 사랑,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0: 여희 씨.
1: 진우도 어렸네.
0: 왜 말하지 않았어요? 여희 씨 진짜 모습.
1: 진우 도련님.
0: 진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 천년이나 그대를 기다렸어요.
0: 내가 선택한 사랑은 진심이었어.

0: 된 거야.
1: 구조. 응급 구조. 이렇게 아픈 통증 준 것도 여인 네가. 너랑

0: 언제나 맛있는 우리 음악을 준비하는 국악인 송소희입니다. 세계 천문협회에 따르면 오늘 밤 천년 만에 새로운 별자리가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구미호자리라고 합니다.
1: 국악이 이렇게 재밌으세요?
2: 뭐야?
1: 맛있는 거. 맛있게 드세요.

0: 맛있게 드세요.
1: 걸마 저놈 구미호 사냥한다고 그렇게 여의를 따라다니면서 실패만 하더니.
2: 이번 생엔 사로잡았네. 구미호?
1: 덤으로 여우 구슬도 얻고?
3: 야채 꼬치구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어요.
4: 고맙습니다. 맛있어?
5: 나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
4: 미안. 어때?
5: 아빠, 이거 완전 내 취향.
4: 진짜?
5: 응.
4: 보자.
6: 야식 당기는 이 밤에 소리꾼 박예리가 전합니다. 사랑 레시피.

레시피 이 세상 레시피 중 난이도가 최고렵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레시피가 피고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가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0: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1: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럼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다가 지금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0: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전통 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연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네. 막 이렇게 준수 씨가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네. 맡는 그 역할을 네.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네.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네.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0: 가장 내가 이렇다는 나답게.
1: 그러니까
0: 나다운.
1: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0: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네, 또 쉽진 않아요.
1: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0: 그죠. 용기가 네, 진짜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0: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1: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또 망가질까 봐.
0: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엄청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아누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주인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0: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1: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불이 뽑았죠.
0: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맞아.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1: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1: 제가?
0: 네.
1: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0: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한번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맞아. 장르 안에서
1: 맞아.
0: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1: 맞아.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문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 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그
0: 중요해요.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아,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생각 끝에 한숨이요 한숨 끝에는 눈물이라

긴긴 만지새 노라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0: 과고 통마 담았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치우받자 좋아 아니나 놀지는 못할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치우받자 좋네.
1: 여러분들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0: 오늘.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1: 입고
0: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0: 아,
1: 또
0: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아,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아지트...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은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쌤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0: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아, 나 저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2: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2: 아닙니까?
0: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1: 지금보다 더 훨씬
0: 그때는 막 내가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1: 그려진다,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아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이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을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 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0: 맞아요.
1: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또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0: 맞아요.
1: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0: 아니
1: 말이죠.
0: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우리 집에 다 모여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모여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니 나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1: 세상에.
0: 그럴 정도로
1: 아니
0: 약간
1: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를
0: 모르겠어. 나도
1: 부르죠?
0: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1: 약간
0: 어릴
1: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2: 끝까지 끝이었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3: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민요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헐시구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그렇게 들어가니까 헐시구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런 뭐 이런 거
1: 약간
0: 이런
1: 뭔가
0: 게
1: 밀당
0: 그렇지
1: 밀당
0: 밀당 있어요.

0: 절그 잔. 돌.
1: 잠깐만, 나 웃음소리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1: 너무 재밌었어.
2: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1: 네.
2: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0: 해봐라
2: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2: 아니 근데
0: 주체가 안 된다.
2: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0: 더 빨리 갈아치우고
2: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0: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제가
0: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0: 저도 뭐
2: 김준수 씨도
0: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0: 네.
2: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0: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2: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0: 우리 아지트에서를 네.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2: 네.
0: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2: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0: 네네.
2: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0: 네네네.
2: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0: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2: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0: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자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2: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0: 역시 안다.
2: 알죠.
0: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2: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네.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0: 노래도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2: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0: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2: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0: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2: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0: 공력을 다해서
2: 공력을 다해
0: 배심으로
2: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0: 도세라는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아,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아, 도세라는 곡을
1: 도세.
0: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0: 네,
1: 지었나 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또
0: 마이바이.
1: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1: 네.
0: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1: 네네.
0: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아, 그래서
0: 네,
1: 마이바이구나.
0: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1: 오,
0: 내용이에요.
1: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게 약간
0: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마이바이. 근데 그게 아니고
1: 오.
0: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겨운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한 곳을 당도하니 군인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히히하하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하여보시오 봉사님, 이리 와서 방아 좀 찧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게다가 이 담뱃대까지 주지. 네, 그럼 한번 찧어볼까?

방해꾼이 중국하자. 어허이유 와 방아이유 신봉사 그곳을 지내노라니 공연히 부인들이 돈을 청하지. 핫다 저기 가는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 아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방아 좀 지어주고 가지. 아니 무엇이었죠? 공연히 방아를 좀 지어줘. 아 방아를 지어주면 이것 저것 다 주지. 거실없이 여러가지 거 준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같이 방아 소리를 맞춰가며 한번 지어볼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 신나는 우리 음악 방아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나고 흥겹고 재미있는 새로운 우리 음악을 즐기는 여름 음악축제 판스티벌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무대를 꾸며준 국악인가요는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선보이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을 하는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실 분은 민요와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무경계의 소리꾼 신승태 씨가 서당계 3년 풍월을 읊는 데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조용필의 노래 자존심을 탈춤과 풍물, 또 민요와 국악기 연주로 재해석한 이상의 자존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승태와 이상의 무대 만나보시죠.

사랑 왈칵 달칵 싸움 사랑 얼씨구 좋다 내 사랑이지 사랑 사랑 참사랑

알 수 없는 당신 마음에 자존심만 상하게 되고 바보처럼 텅 빈 가슴 그리워

지는 달을 내고 밤에 돌아서면 이 소리를 짓네. 사랑한 처음 하나로 바람되어 그대 곁으로 나아가면 좋으련만 그 뒤를 바라.

엔딩까지 아주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탈춤에 구움에 쾌지나 칭칭나네까지 아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어깨춤을 들썩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어질 무대는 우리 음악과 EDM, 또 우리 음악과 록, 우리 음악과 재즈의 콜라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EDM 사운드와 우리 전통음악의 만남을 통해 도시 국악을 선보이고 있는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무대 준비했고요. 또 강렬한 록 음악과 시원한 창법의 콜라보를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무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번엔 재즈와 우리 음악의 만남인데요.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서도민요 몽금포 타령을 감각적인 경기 소리꾼 이채연 씨가 들려드릴 거고요. 또 우리 장단과 재즈의 조화를 통해 한국적 재즈를 들려드리고 있는 고니아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곡을 연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 이채현, 그리고 고니아.

시어머니 상에 놓고 두 가지 울 때는 시아버지 상에 놓고

이런 음악을 정말 한국식 재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계와 지조를 우리 장단으로 표현한 고니아의 무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국악 콘서트판 오늘은 여름 음악 축제 판스티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음악이 있죠. 음악 자체가 놀이이고 축제인 연희. 그 중에서도 전통 연희가 바로 그것인데요. 신명과 흥겸의 대명사 사물놀이를 사물놀이의 원년 멤버인 최종실 명인과 제자들의 무대로 만나보실 거고요. 또 이어서 상모를 돌리면서 속옷춤을 추는 채상 속옷춤 준비했는데요. 이 채상 속옷춤에는 공중을 돌면서 나는 45도로 몸을 뒤집는 이 자반 뒤집기가 일품이니까 이 장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종실 명인의 영남 사물놀이와 김운태 명인의 김운태류 채상 속옷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나보고 누가 이거.

머리에는 채상, 손에는 소고, 발에는 장단이 춤추는 채상 소고춤.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신나는 연희판을 끝으로 국악콘서트판의 여름 음악축제 판스티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축제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별신 축원 감상해 보실 텐데요. 이 별신 축원은 모두의 복된 삶을 축원하고 또 일상에서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그런 바람이 있는 무대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 음악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리 바라지의 별신 축원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모시고
1: 갑시다.

총기가 들어 하나를 내밀면 열을 캐쳐 고등생 점질하고 장학생 점질하되 너무 공부 공부 많으시고 놀기도 하시고요 시험 시험 공부하소 시험 준비하는 취준생들 승백 쌓느라 고생이 많소

양쌀 전세금 폭등쌀 증가 소음쌀 명품 환장쌀 안전 불감쌀 심지어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접촉 사고 주돌 사고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쌀 타이어 펑크 쌀까지 일찍 쌀 휘몰하다가 대천바다 한가운데 소멸하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산은 택이라고 백산은 여의하고 마음과 뜻 첩순대로 소원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0: 저요?
1: 뭐야?
5: 너 좀 멋지다.
1: 갑자기?
6: 돈 3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1: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이게 재밌어?

0: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맥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주가 같이 들어가는 게 하나 둘 깽깽깽 깽깽
3: 네번 둘 같이 네번 끝
4: 뭔가 주고받는 것처럼
5: 들어갈까요?
6: 아 해보겠어
7: 그냥 어쩔 수 없어 저희 가정이니까
1: 여기
8: 음이 다 달라져요.
1: 바탕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쾌지나 칭칭을 하는
4: 일방에 뭐가 느낌이
1: 딸거리로 갈 것 같은데.

0: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1: 그때야 소리 몇 시야 표정 무가 퀸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냈니? 어이

0: 자, 지금 여러분들은 쉐이킷 코리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을님, 소울님, 우리 합동 공연 어떠셨나요?
1: 여러분이 또 너무 퀴즈나 칭칭나네를 잘 따라해 주셔서 관객분들과 저희가 또 한 팀이 된 느낌. 네.
2: 진짜로 약간 쉐이킷, 쉐이킷.
0: 아, 저 잠시만요. 네. 그거 두 분만 하실 거예요?
1: 아,
0: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쉐이킷.
0: 아, 저 죄송해요. 저는 여기가 벌어져서 죄송해요. 저 쉐이킷.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팀원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3: 가을금 연주자 우리 안도경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연습하는 과정도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 의견이 정말 많아야 잘 들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도 정말 큰 영광이고 뜻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어떠셨나요? 우리 일렉기타의 박진주님.
3: 네,
0: 네, 진주입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5: 아, 꼭 재밌어야 되나요? 정말 꼭. 아, 저희 팀은 보시다시피 남자 넷에 이제 여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 긴장

0: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짝 그 안면 근육도 좀 마비도 오고 네 제가 합주 때 무표정을 했던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1: 아우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네 되게 새로웠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2: 재밌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네, 저만 이제 뭔가 상처.

0: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맵시킴 야호!
2: 다음 들려드릴 곡은 도망자 가방이라는 곡입니다.
3: 이 곡은요, 저의 또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를 잘 들으시면요, 낮인지 밤인지 또 모르게 작은 방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커다란 가방을 챙겨서 그 집을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밝은 달빛 아래로 도망치고 싶은 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무대를 준비했고요. 도망자 가방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뉴 금강산 타령입니다. 남도 민요의 금강산 타령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어리둥절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에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입에서 맴돌면서 나오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웬일로 소리맵치가 이렇게 느린 곡을 준비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느리게 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뉴 금강산 타령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봉우리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기 일세. 에이!

0: 감사합니다. 저희 퀸이 다시 왔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1967년에 프랭키 벨리가 부른 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곡인데요. 여기에 저희 퀸만의 또 국악적 감성을 더해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1: 혹시 이 노래 안다 하시는 분?
0: 자신 있게 먼저 드셨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1: 한번
0: 우리 아이랑 같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2: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0: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2: 안녕.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저는 그냥 오늘 육아 전담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임재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버님 어디서 오셨나요?
3: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
0: 부천에서. 네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신다고 하셨죠?
3: 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1: 아, 괜찮아요. 가을 씨가 한번 선창으로 해주시면 이어서 하는 걸로.
2: I love you.
3: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0: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네. 대부분 I love you 이 다음에는
0: 가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4: 아이도 이 노래. 공주님 이 노래 알아요?
5: I love you
4: 알아요?
5: I love you.
0: 어? 어머 어머 어머. 고마워요. 우리 선물.
3: 감사합니다.
0: 아이와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4: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자.
3: 감사합니다.
4: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네, I love you 이거 뒤에 모르는 거는 국룰이에요.
1: 맞아요.
0: 네, 그래도 I love you는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죠? 네, 노래 자주 나오니까요. I love you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면 바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n't Take My Eyes Off You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예요. 평일에 5시만 되면은 이 서울에는 교통이 다 막히지 않나요? 다 막히죠. 저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러시아워라고 합니다. 너무 길이 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다음 곡은요, 크러쉬의 러시아워를 들려드릴 건데요. 힙합곡에다가 저희가 약간의 조금 국악을 가미를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분의 또 보컬 분을 모셔서 함께 노래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께서 무대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은 좋다 취임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0: 즐거우신가? 목소리 크게 여러분 즐거우신가? 어이씨가면 어이씨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어이씨고!
1: 함께!
2: 좋다!
0: 다시 한 번! 어이씨고!
1: 좋다!
0: 가자! 어이씨고!
1: 좋다!
0: 어이씨구나 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나 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씨구나 저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

0: 이번 시간에는요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저희가 전통 악기를 또 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여기 있는 그 모든 곡을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북 이동할까요?
2: 네, 북 이동하고
0: 저희 퀸의 맛 언니입니다. 조그만한 테이블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따라 쳐볼 건데요. 아버님,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빠 나가도 돼요.
0: 자, 렛츠고.

0: 누구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2: 네, 안양에서 온 신영식입니다.
0: 휘모리 장단을 아버님 칠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워봤을 거예요. 음악 교과서에서 덩덩 쿵따쿵 요 장단을 칠 건데요. 여기 휘모리 장단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0: 오. 자, 박수. 이거는 박수를 달라고 하는. 어? 갑자기 난이도를 직접 올리셨네요. 대결을
1: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2: 혹시 쳐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북 아니라도 혹시 다른 악기라도 혹시
3: 저 쇠하고 장구를 칩니다.
2: 지금도 치고 계신가요 혹시?
3: 임실 필봉 사무를 하고 있어요.
2: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필봉 농악이라고 네 굉장히 타악 쪽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농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3: 우리 율례숙회에도 네. 등록이 돼 있고요.
2: 네. 네. 일단 네 잘못 모신 것 같아요.
1: 저희가 그러면 음악에 한번 맞춰서 가볼 수 있나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맞춰서 이 장단 한번 얹어볼까요?
2: 누가 더 잘 치나?
1: 누가 더 잘 치나?
0: 아니 네. 이거는 진짜로 유튜브 각 아닌가요?
2: 맞아요.
0: 쇼츠 각이 아닌가요?
2: 너무 기대돼요.
0: 네, 쇼츠 각입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우님께서 이 노래가 너무 너무 느려요. 그쵸? 빨리 하고 싶은데 너무 막 따라가는데 음악이 더 느려가지고
2: 너무 잘하셔서. 근데 저희 퀸 멤버를 영입하기에는 저희 남자는 안 되거든요.
1: 근데 저희는 남자가 있거든요. 드러머? 드러머 준비 대신 긴장해야 되나?
3: 나왔으니까 쇠하고 장구 해보기도 한번 치고 싶은데.
2: 아,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쇠로 한번. 여기서 무대를 만듭니다. 와우.

0: 저는 갑자기 이게 공연을 일이에요? 다니면서 거기서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분 중에 진짜 탑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에게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열정 저희도 그거를 담아서 더욱더 국악을 알리는 선두주자로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궤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간다. 그저 꿀야 나나라 여러분 손발로 박수 좋아라고 흠뽕아 좋아라고 개들 짱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걷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살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걷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돌아 간다. 아이고 좋아 죽게 시구야 돈 팔아 돈 말아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여보시 여러분들.

이번 여러 박수. 흑포가 좋아요. 흑포가 좋아요. 걔는 땅을 따라 꽃장을 따라서 뭐 흑포파이브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는 돌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도로 하나가는 살도 돌아 하나가는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우리 킨팀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멋진 음악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라이랑을 또 이렇게 편곡하셨다니 아, 너무나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아쉬우세요?
1: 너무 아쉬워요.
0: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이렇게 아쉽지만 또 우리 멤버들도 오늘 이 공연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저희 팀원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안 내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콘서트를 꼭 라이브 밴드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었고 그게 되게 바람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오늘 그 바람을 좀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소리맵시 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저도 소리맵시라는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같이 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되게 미인이신 분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멋있는 소리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저희가 이제 표정 국악팀이지만 국악계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0: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마다 약간 그 국악의 부족함이 가끔씩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퀸이라는 팀이랑 같이 했을 때 채워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통악기랑 이제 전통적인 선율과 가락을 이렇게 저희 음악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그 국뽕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2: 네,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3: 국뽕이라고 하죠?
4: 저는 드럼이지만 또 이렇게 장구랑 꽹가리랑 또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3: 네. 저희 사학 이수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몸으로 하세요. 자, 할게요.
5: 시작.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시킷 야호.
3: 자,
2: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뒤에서 해드릴까요?
6: 전 아직 괜찮습니다.
2: 괜찮습니까?
6: 제 어릴 때부터 소원이 걸밴드에 들어가 보는 거였는데 오늘 퀸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소감을 듣자니 저희 팀에서는 진짜로 걸이 필요했던 거군요. 제가 다음부터 제가 걸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머리 길었으면 걸인 줄 알았더만.
7: 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관객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색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3: 오늘의 주인공은 또 저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오늘 또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 오늘 이런 소감을 들었으니 제가 다음에도 정말 멋있는 퀸을 또 모셔서 콘서트나 뭐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7: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2: 그러면 여러분 또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두 팀이 준비한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0: 지금까지 퀸
1: 소리맵씨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악악단에서 이제 멤버로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타악기도 다루고 다른 악기들이랑 이제 합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악기들이 가진 본연의 소리를 좀 잘 담을 수 있는 음반을 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경력이 좀 적은 국악인들이 처한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이걸 우리가 도와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때는 저희도 앨범 활동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가 가진 걸 모으면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음반을 녹음하러 오시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1: 마이크 그렇게 해? 안 했죠. 마이크

0: 20대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이름으로 된 어떤 싱글 앨범이라도 조그맣게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그 레이블 소속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주셨죠.
1: 저도 국악인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를 찾아오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국악인들, 뭐 신진 국악인들도 계시고 중견 국악인들도 계신데 다들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서비스 부분들을 서로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전체 나온 음반의 20% 정도를 이제 저희 소설에서 제작 하게 되었어요. 이 자료로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이 CD를 사서 듣는 친구들이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도 좀 쓰이길 원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좀 자세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악보도 들어있어요. 논문도 좀 많이 실어주셨고 이렇게 표도 만들어서 굉장히 책자같이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어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그 활용했던 공연 중에서 춘향남봉가 각색해서 만든 게 굉장히 관객 반응도 좋았고 예매가 거의 이틀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서 그쪽에서 한 번 더 이제 국악과 함께 크로스오버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0: 음악들이랑 좀 섞어서 좀 굉장히 독특해요.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합치면 너무 재밌는 소스가 나올 것 같은 맞아. 것도 저희는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연주자랑 나랑 같이 매치시키면 뭐 어떨까?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2: 음악들이 음반으로 남겨지고 그걸 통해서 좀 국악인들이 4세대 국악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 이 음반이 내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 음반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공연 기회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도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국악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개개인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회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Yea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o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이거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도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찬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의 이다나,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1: 네.
0: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0: 네.
1: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0: 네.
1: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0: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1: 네.
0: 뭔가를 할때
1: 버틴다.
0: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1: 네.
0: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저는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1: 네.
0: 전통 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1: 네.
0: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연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시작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 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맡는 그 역할을 하는
1: 네.
0: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1: 네.
0: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1: 네.
0: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데.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0: 네,
1: 사실 또
0: 맞아요.
1: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1: 네.
0: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뭐
1: 이게 또.
0: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 스님께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0: 그죠. 저희
1: 엄청
0: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아늠의 선생님이었고,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또 이주인 선생님이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졌었죠. 기둥뿌리 뽑았지.
1: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0: 맞아요.
1: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제 앞에서는 막뭐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1: 네.
0: 이제 건너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1: 네.
0: 힘이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1: 네.
0: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1: 네.
0: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더 굽혀야 될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0: 네.
1: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0: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뮤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그러면 되지?
0: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1: 달라.
0: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장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뮤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1: 네, 맞아,
0: 전통의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그 이후에는 남창 전집이라는 또 공연을 통해서 얼마 전에 관객을 만나셨잖아요.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1: 그
0: 주시겠어요?
1: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랫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랫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 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생기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까지,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0: 그
1: 중요해요.
0: 익어가는 과정.
1: 왜냐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가사라도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1: 생각하고. 근데
0: 국악계에서 큰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랫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랫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또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0: 처음부터 요 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1: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0: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1: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1: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 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0: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1: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 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0: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1: 또 이렇게
0: 이렇게 전통 한복
1: 한복도
0: 입고
1: 갖추고
0: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1: 전통 연주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0: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1: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0: 맞아요.
1: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0: 섭렵까지 또 그렇게
1: 그리고 또 하죠.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0: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1: 그러니까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0: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1: 아니, 아지트...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1: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올 수 있는데
0: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1: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은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1: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쌤을 빼놓을 수 없을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1: 속초에
0: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1: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1: 아닙니까?
0: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1: 지금보다 더 훨씬
0: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1: 그려진다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이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0: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오,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 니나 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1: 아니, 약간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0: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1: 그래서 어릴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끝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오.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런 뭐 이런 거
1: 약간 뭔가 이런 밀당
0: 그렇지 밀당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잦은
1: 잠깐만 나 웃음소리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1: 너무 재밌어.
0: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1: 해봐라
0: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3: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3: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3: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3: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네.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3: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네.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3: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3: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1: 네네.
3: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3: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3: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자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3: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3: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3: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네.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3: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3: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3: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3: 공력을 다해서
1: 배심으로
3: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네.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네. 도세라는 곡 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네, 지었나 마이바이. 봐요.
3: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3: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3: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1: 네네.
3: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3: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3: 괜찮죠?
1: 괜찮았어요.
3: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게 약간
3: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마이바이.
1: 약간.
3: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3: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일필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이라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벗으면 걸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차분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크로키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크로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크로키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

이제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뼈아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붓 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리더니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게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킬 접한 게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킬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킬을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간 올림픽 때 미셸 쿼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 해서 아,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있는 사람 손으로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 가지고 순간 놓쳐 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풀로 증가 그걸 그려가지고 실사단 대표해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 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그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를 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걸어가지고 전시해 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에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거기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 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됐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건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그럼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기에도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날이 저물어 당신은 모르는 채 돌아갑니다. 혼자서만 사랑하다 세월이 흘러 나 혼자 말없이 나 혼자 말없이 늙어갑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시나위입니다. 전통음악 시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효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군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제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에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회루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제거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창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낙엽이가 준 선물 봄 가을이 왔어요. 나뭇잎 하나가 바람을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네요.
1: 예, 저 나뭇잎 좀 봐. 오늘이 그날인가 봐.
2: 그날?
1: 나무와 이별하는 날 말이야.
2: 아, 어휴, 불쌍해.
3: 나무야, 고마웠어. 안녕.
4: 안녕, 고생했어.
0: 바스락 바스락 땅으로 떨어진 나뭇잎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뒹굴었어요.
3: 아, 나는 이렇게 사라지겠지?
0: 그때였어요.
5: 아이, 답답해. 좀 비켜주세요.
0: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낙엽은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5: 여기에요. 여기 아래.
0: 낙엽 아래 숨어있던 작은 얼굴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3: 어머, 너는 씨앗이구나.
5: 절 아세요?
3: 그럼, 예쁜 새싹을 피울 소중한 아이잖니. 봄이 오면.
5: 봄, 봄을 아세요?
0: 봄처럼 싱그러운 씨앗을 보자 낙엽의 마음에는 봄에 대한 그리움이 차올랐어요. 봄처럼

0: 봄이 오면 좋겠다.
1: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2: 올 겨울은 너무 추운데.
1: 거친 겨울바람이 씨앗의 온몸을 오돌오돌 떨게 했어요.
0: 추워요. 무서워요.

0: 밤사이 내린 눈이 등을 하얗게 덮어도, 보슬보슬 겨울비가 봄비로 바뀌어도 낙엽은 오롯이 씨앗을 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1: 씨앗아, 봄 맞은 가야지.
2: 낙엽님, 봄이 왔어요.
0: 씨앗은, 아니 이제 새싹은 낙엽이 말하던 봄을 온몸으로 홀로 느끼고 있었어요.
2: 봄이 왔는데 낙엽님이 없네.
3: 봄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낙엽님.
0: 새싹은 낙엽한테서 배운 봄을 다른 씨앗에 들려줄 날을 기다린대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우.

0: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나. 연불이자.
1: 옛날 솔간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 명산 백차례 불공 빌어가지고 아들 딸 나가서 명산 대차를 찾아가는데 뭔가 대결을 모의하고 세조 같은 간을 허리 한지인 물 더 뿜기고 명산 대차를 찾아간다. 이때 아이들 어른 빼고 양촌 간절 보내놓구나. 온갖 장독이 무성하구나. 얼씨구도 다 절씨구도 이렇게 정치 좋은 데 가서 큰 조로에 가서 매일같이 아들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년 강철이라고 산부인이 뭐 하나씩 낳게 되죠. 애를 하나씩 낳아요.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제 집을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2: 많이도 불렀네. 70여 년 변치 않고 이 젓가락을. 많이도 변했네. 그때 그 19살 소년이. 평생 베베이굿에 웃고 울던 버시여. 평생 베베이를 노래하던 버시여.

참 많이도 달라지지 않았나. 갈수록 더 분주하고 빨라지고 복잡해진 세상.

사람들은 자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의 얘기를 알고는 있을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신기한 눈빛. 오늘 나는 여기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자네의 얘기 그리고 자네와 나의 소리를 노래하려고 하네. 왔구나. 왔어. 베베이가 왔구나. 이은관이 왔구나.

0: 서울시 서대문구 장구 소리와 함께 흥겨운 가락이 문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1: 두근두근 설레지
2: 살랑살랑 봄바
0: 그리고 여기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 올해 나이 98세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이은관 명인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선 이렇게 이은관 명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국보급인 스승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칠까 제자들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소리를 배웁니다.
3: 항상 녹음을 해서 이 자료를 보관해야 돼요. 그래 항상 어느 때고 또 들으면서 공연이 있으면 또 연습돼야 되고 또 선생님 또 가르쳐 주실 때마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관, 항상 보관을 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그나마 이제 매주 와서 받는 수업은 잊어버리고 날려버릴까봐 선생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10분 1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도 또 다음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2: 합창! 살랑살랑 신랑! 살랑 합창! 신랑! 봄바 아라미나
0: 1917년 강원도 이천에서 태어난 이은관. 그는 우연히 죽음 뒤에서 흘러나오는 당대 최고 명창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갖게 되는데요. 소리 듣는 것을 넘어 소리를 부르고 싶었던 소년. 소년 이응관은 신문사 주최로 열린 콩쿠르에 참가하게 됐고 서도민으로 1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소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0: 소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컸던 소년 이은관. 그는 결국 고향을 떠나 한 스승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이은관 명인에게 서도소리 배배이 구슬 사사한 황주관본 이인수 선생님이었습니다.
1: 왔구나! 왔어!
0: 배뱅이굿은 상사병으로 죽은 딸 배뱅이를 위해 넋풀이를 하는 최정승 내

0: 옛날 그 엉터리 무당이 그렇게 배뱅이 혼을 달래주고 돈을 벌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교훈적인 것도 있고.
1: 베베의 고지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황해도 출신의 소리꾼 김관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 황해도의 용관에 살던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거의 만들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토막 소리들을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전부 이제 모아서 오늘날의 베베 스타일로 그의 아들 이제 김종조한테 전해주고 또 김종조뿐 아니라 최준영이라든지 뭐 이인수 같은 사람들한테 전해줬다고 그래요.
1: 그렇게 김관준을 시작으로 아들 김종조, 그리고 최순경, 이인수 선생에게까지 이어진 베베의 굿. 그리고 다시 이인수 선생과 이은관 명인이 사제로 만나면서 이은관과 베베이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인관은 알기나 했을까요? 베베이와의 인연이 이토록 길고 질길 거란 걸 말이죠. 우리의 소리는 각 지방에 따라 나누는데요. 우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불리던 남도 소리. 서울과 경기 지방으로 중심으로 한 경기 소리.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서도 소리로 구분합니다. 그렇다 보니 각각의 소리에는 각 지방의 특색이 묻어나는데요.
2: 지역마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환경이 첫 번째고 언어고 생활 습관이고 또뭐 취향 풍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1: 평야가 많고 대체적으로 풍요로웠던 서울 경기 지역의 소리는 가락이 화려하고 흥겨운 거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이며 예술이 많이 발달했던 남도 지역의 소리는 떠는 음, 꺾는 음등 표현이 세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대부분이 바로 이 남도 소리에 포함되죠. 반면 베베의 굿의 뿌리이기도 한 서도 소리는 외적의 침입이 작고 추운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길게 떠는 장식음이 많고 구슬픈 노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0: 가만.
1: 푸념조, 무슨 원망조에 그런 그 가락이 나오기도 해요. 이 소리를 이렇게 중간음을 아주 그 목을 조여가면서 이 떤다든지 또 내려올 때 이렇게 그 흘려 내려오면서 떨어져가지고 또 떤다든지.
2: 해대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았던 비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다리도 다 월광단, 해가도 다 일광단, 길수벅장, 호룡지, 면지스들, 삼동지, 흑공단, 목공단, 만수, 청산, 우르무단, 최경공, 화룡단, 여남자지, 친자지, 해들자지, 남자지. 그리고 또 이제 대대 세 살 전에 대대 할아버지가.
3: 하지만 이은관의 베베의 웃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서서 소리의 기본은 지키되 슬픔은 조금 걷어낸 이은관만의 베베이고, 남도 소리인 판소리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가 않아 오랫동안 국악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서도 소리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2: 서도
4: 창으로

0: 하는 배뱅의 곳은 이응관 선생 한 사람뿐입니다. 이응관 선생님이 본인의 문화재 지정받은 종목이 서도소리이기 때문에 그 판소리식을 다 빼고 서도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1: 서도소리는 사실은 그 남도청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인기를 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이 나고 38선이 막히면서 서도소리는 죽은 겁니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 배빙희 선생이 나와서 서도창이, 아 저게 서도창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킨 부분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박수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3: 1945년 광복 이후 오랜 전쟁 후유증과 가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이응관의 배뱅이 굿은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4: 수록한 영화와 재미있는 만담으로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 급기야 라디오와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60, 70년대에는 영화, TV쇼 등에 출연하면서 소리꾼으로서는 드물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0: 만구암전전사업장
1: 소리 좀 듣고 갑시다. 알차봤지.
2: 잘한다.
3: 이 사람이 바로 이은관 명인입니다. 참 새롭죠? 1978년 평생 소원이던 베베이굿 앨범이 첫 발매된 잊지 못할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6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당시 이은관과 베베이굿의 인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0: 바로 재단명인 김뻐국 씨. 그의 연기술에 들어서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수많은 스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윗줄 이은관 명인의 사진도 쉽게 보이네요.
1: 이 양반 나도 그 시절 있었다고. 김해갑 씨, 서영준 씨, 또 장수팔이 이은관 그러고 여기는 70일 사직공원에서 할 때인데, 그러니까 매일 한 5,000명, 4,000명 이상 왔으니까.
0: 마치 지금의 아이돌처럼 당시 수많은 관객들을 몰고 다녔다는 스타 이은관.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일한 소리꾼이기도 했는데요. 김뻐국 씨 얘기론 이은관 명인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또 무대에선 굉장히 유쾌한 소리꾼이었다고 하는군요.
2: 왔구나 왔구나 개개이가 왔구나.
1: 무대에서도요 한참 패뱅이 하다가 방구 나오면 방구 숨기지 않네 빵 끼고 방구 나왔네 그러거든. 그 객석에서 꽉 웃고 좋다고 조금 더 하라고 그랬거든. 요만큼 요거 이어가지고 혼자서 3, 40분씩 했어요. 앵콜 앵콜 하는 바람에 앵콜이나 안 나면 에이 하고 그냥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요 그 양반을 좋아하는 양반이 전부니까는 앵콜

0: 올라오게 돼 있어요.
1: 이 의원관에게 물었습니다. 한평생 소리꾼으로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예전 그 모습,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처음 무대를 밟았던 곳,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제1극장이라고 합니다.

0: 유명인이 되고자 무작정 서울 종로 땅을 밟았던 그때 하지만 무명 소리꾼이 무대를 밟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그의 소리와 재주를 알아본 공연 기획자 김두치 씨는 이연관 명인에게 아주 특별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베의 구슬로 말이죠. 당시 한 여성 소리꾼에 의해서 객석을 울음바다로 만들며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베베의 굿. 그랬습니다. 같은 소리 다른 느낌. 신인 소리꾼 이은관의 베베의 굿은 뭔가 달라야 했던 거죠. 배가 아파 죽겠다. 이은관만의 베베의 굿으로 드디어 오른 데뷔 무대. 그런데 좀 전까지 울던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기 시작했던 겁니다.
1: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렇게 세 집에서 나가지고서 이름을 짓되 세월래 네월래 베베이라고 쳤죠. 그러니까 왜 해필이면 베베예요.
2: 그때만 해도 그 소리만으로는 공연인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베뱅이 굿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익살 좋게 풀어내는 그런 독특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고
1: 먹고 싶은 건 시큼털털한 호박
0: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응관의 베뱅이 굿은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1: 3분이 택에서 한두 달에 비가 되어 다소이 요소 달에 오장육부 생겨서 아우 10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은 3분도 배고

0: 명년이 3월이면 오마든 상자룡아 어디를 가구서 패배가 죽는 줄 몰라주나 이때야 황천에서 일직사자 월직사자 패배이다 부로 나오리 불쌍하게 죽은 패배 세상을 떠나게 됐을 적에 이때에 패배의 거진 죽어갈 무렵 패배의 오마이 혼자 병세를 보고 패배의 아버지 약지러 간 후 패배의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1: 타고난 소리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훤칠한 큰 키에 호남형 외모. 하지만 관객을 사로잡은 소리꾼 이은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몇해 전 연극으로 재탄생된 서도소리 베베이 굿. 베베이 굿을 각색해서 연극 굿모닝 베베이를 직접 연출한 최강지 감독은 이은관 명인의 매력으로 뛰어난 관객 흡입력과 연기력을 꼽습니다.
2: 이은관 선생의 특출하고 천재적인 재주죠. 그리고 그 재주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신바람의 기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바람의 기질을 아마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국악인 중에서 성악가 중에서 가요하는 모든 예능인들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 배뱅이 굿의 이은관 선생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유명하게 만든 원인 같습니다.
1: 박수무당, 배뱅이의 어머니, 상자중, 배뱅이의 아버지 등 총 1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배뱅이 굿. 이은관 명인은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 19명의 인물을 혼자서 모두 소화해내죠.
2: 연극에서는 1인 19역인가 그렇게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할 텐데 거기서의 하이라이트는 각 도의 무당마다 소리를 바꿔가면서 창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6개 도의 그 박수무당 흉내를 다 내십니다. 그 부분이 학군이죠. 아마도 이은관 선생 같은 분은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 그런데 배배의 부모님은 배배의 죽은 넋을 듣겠다고 이제 각도 무당을 불러 이제 굽었는데 제일 먼저 어딘 무당이냐 저 강원도 두메 산골손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황해도 무당 이제 황해도에 이제 그 보혈이 구슬 한번 해보죠. 보혈아 보혈아 요번 무당 서울 무당에서 한마디 해봐요.

0: 이러다가 그만 뛰쳐나갔으니 나는 들어가서 번
1: 베베이굿의 또 다른 매력. 명인이 직접 정립한 베베이굿 악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악보로 표기된 소리 부분과 글로만 표기된 이야기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0: 소리면 소리, 얘기면 얘기, 소리꾼과 재담꾼 두 역할을 명확하게 오가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힘.
1: 배배의 오만이 아버지가 몇 해를 구슬했지만 배배의 넋이라군.
0: 이은관의 배배의 굿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1: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척해.

0: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반가운 얼굴이네요. 바로 오빠의 이상용 씨입니다.
1: 형은 그대로네.
2: 아유, 그대로 뭐. 어? 나이가 있잖아.
1: 어, 근데 형님 뭐. 형 요새 몇 시에 일어나셔?
2: 뭐 나는 늙었으니까 뭐 밤에도 뭐 그 시간이 없어. 함께라고 함께서.
1: 나 형님이라고 그래요. 막 아버지 이상이신데도. 왜냐 그만큼 안 늙으시고 내가 무대에서 맨날 소개하면 예, 보통 사람 걸어나오는데 이은관 선생님은 튀어나와요. 그런 정도로 스프링 같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아마 얼굴 오늘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공연했지요? 얼마 전에. 예.
0: 인연을 맺은 지도 언 40여 년.
3: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4: 뭐?
3: 어디서 그런 일이
4: 있어? 저 어딘가요? 네, 저
3: 뭐야?
4: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5: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약주라도 좀 대접해야 될 텐데요. 오.
0: 당시 한참 후배였던 이상용 씨는 당대 최고의 입담가들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은관 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6: 정신 바짝 차리는데 이분은 안 되고 제가 아, 제가 제가
7: 그러지 말고 둘이 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목소리 내가
3: 네, 예, 예.
7: 소리 내는 거야.
6: 네, 네. 네.
7: 박우라!
1: 우리 참 이은관 선생님하고는 제가 40년 전에 사회를 볼 때 그때 출연하셨어요. 출연하는데도 펄떡펄떡 뛰어댕겼어요. 뛰어댕겨. 정말 날려댕길 정도로. 그리고 또 잔구만 한번 땅 치고 그냥 바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시장이나 시골 나타나기 전부터 난리죠. 예. 그리고 혼자 신명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신명나게 했던 그런 분들이고 나 역시 무대 사회 보면서 뭐 이은관 선생님 나오시면 신나고
8: 100살 된 사람 집을 100명 찾아갔는데 70명이 집에 없어. 가문 밭에가 있어.
2: 밭에가 이런 거
8: 네. 그게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2: 마라톤 대회
1: 네, 그럼
8: 네. 뛰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예, 그만해도 돼요. 아, 형.
2: 아, 그런 거죠.
8: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지금 연세 저렇게 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유를 하고 싶어서 한다. 진짜 아끼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0: 무엇보다 관객의 즐거움이 우선이었던 형과 아우.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함께 무대에 오르길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을 웃기던 배뱅이 이은관. 요즘엔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2: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저 생애지만서도 우리 배배구 전통 배배구 계승 발전에 열심히 내가 불러야되고 이제 후학들 많이 배워야 가르쳐야 되고 내 장작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내 뜻이에요.
9: 우리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음악처럼 작곡자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 항상 현재화를 해요. 현재에 맞게 변형되어서 생명을 가지는 것인데 전형적인 현재화의 모범이 이은관 선생님의 배뱅이 곳입니다.
0: 바로 이은관의 배배이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배배이 구수로 진화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스승 이은관의 뜻인데요. 서도소리 배배이 곳 이수자이자 이은관 명인의 제자인 김경배 씨. 제자는 스승이 정립한 배배이 굿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가 본 이은관은 어떤 스승일까요?
10: 이은관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그 뭐랄까 당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습니다. 같은 수신가를 해드려도 약산 이렇게 섬세게 여성

0: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굴곡이 깊어요. 역사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혼나면서 공부를 했죠.
1: 지난해 3월 김경배 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스승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네요.
0: 집으로 모시러 갔는데 차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뭐 요즘 저 궁금한 소식이 됐나 봐서 세월이고 반 물에 됐는데 선생님 저가 됐어요 문화재 했더니 거기서 이제 우시시더라고. 박수 치면서 정말 잘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 이은관의 뱀이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금씩 진화 중입니다.
2: 평생을 자유로우나 감옥이 무서우나.
1: 그리고 여기 스승의 업적과 뜻을 이어가려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찾아갔는데요.

30년 전 스승 이은관에게 여자 배뱅이로 인정받은 후 그녀는 지금까지 이어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제자인 자신의 사명이랍니다. 내년엔 스승의 업적을 기릴 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이라는군요. 스승은 말합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사람들에게 잊혀져선 안 된다고요. 스승은 또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리는 즐거워야 한다고요. 이제 이응관의 배뱅이 굿에서 이들의 배뱅이 굿으로 계속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 이응관의 바람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 무당이 구슬해도 패배의 혼이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오마니 아버지가 몇 해를 구슬했지만 패배의 넋이라고는 도무지 아니와서 패배의 부모님이 안방에 아주 누워있으며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때마침 저 포양의 어떤 건달 친구 한 사람이 강산 유람차로 다니다가 이 패배의 구토는 동네 우연히 당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건달 친구가 노잔네이나 가지고 떠났던 돈은 다 없어지고 배는 고픈데 거리 한쪽 마리에 떡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 집이 탁주 파는 집이 있어. 이 건달이 생각을 하길 했다. 내가 이제 뭐 배가 고파 죽을 지에니 우선 달래 먹고서 한 잔 달래 먹고 내중에 경을 치든가 어떡을 짝정으로 찾아들었죠. 여봐봐, 탁주 할머니 집이 있어? 아이고, 그건 누구요? 할머니, 저 탁주 한 잔 주소 그래. 이 할머니가 맛돈 자리 자고 좋아서 막걸리 한 잔 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이거 한 잔 먹고 보니까 부엄 목이 잡아 먹은 거 같고 고래 건지 잡아 먹은 거 같고 당치에 더 먹고 봐서 견딜 수 있지. 이따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강

0: 늦은 밤, 2층 명인의 방엔 오래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베베이굿의 대가. 하지만 그 타이틀 때문에 광대, 무당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1: 제 중학교 시절에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내가 대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걔가 배가 좋아하더라고. 지혜비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자꾸 네비 박수부대는 놀랬는데요.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무슨 상관이냐 그랬지만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됐어요. 펜데꽃은 이게 무속이 아니다 이거.
2: 왔구나 해요 그냥.
0: 베베이굿뿐만 아니라 서도소리에 대한 애정과 연구로 오로지 국악에 서도소리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했던 이응관. 하지만 많은 소리꾼과 조금은 달랐던 그의 행보는 인간문화재에 지정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84년 다소 늦은 나이인 68세에 결국 그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죠.

0: 결정을 한 것도 없었고 지금도 좋아서 한다고 베베 뭐 소리 손도 소리 뭐 평소 소리 다 하지.
1: 오늘 밤도 악보 삼매경인 이은관 밤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새로운 민요를 만드는 중입니다.
0: 떡이냐 팥떡이냐 송기떡이냐 이거만 풍년이 왔네 뭐 이거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일강사산절 풍년이 왔네 동백의 고양이 이거 좀 슬프구라고 미미미미 동백고 지필 때면 옷이 마르니 뭐 이런 거야. 영편도 사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건 아이들 많이 불렀지만 뭐 아직 뭐 빛을 못 보고 있지.

0: 어기야, 어기야 이런 건데 대대의 구수는 이제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인정받았으니까 딴 것보다도 대대 구수는 그 전통 대대 구수는 참 그야말로 기승 발전하는데 열심히 해주고 반면에 밤낮 하는 것보다도 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담스러운 마음에서 랄랄라 솔라미 레미 솔라 솔미 솔미 레도 레미.
1: 우리의 소리를 양악보로 담는 별난 소리꾼. 하지만 그는 말하더군요. 이것이 우리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꼭 하고 떠나야 할 사명이라고.
2: 그 간단한 노래 작곡 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이 들어온 이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지금 우리 음악 언어로 작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은관 선생님도 자연히 머릿속에 흐르는 가락은 국악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서양 음정으로 오선보에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예.

0: 지난 1999년 명인은 평생 부른 소리 전곡을 서양 악보로 만들어 출간했는데요. 서도 소리를 규격화, 세계화한 음악적 결실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1: 가창총보라 알겠죠? 성경윤 선생 대가수지 국악계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책 이름도 책. 다른 음악들은 다 이제 그저 악보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쉽고 그런데 왜 우리 소리만이 꼭 그 옛날 소리로 꼭 해주느냐 그런 좀 이러함스러운 생각에 나는 지금 악보를 맹겨가지고 했는데 잘 이것이 안 믿겠는데 요즘은 믿겠더라고요. 자꾸 믿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열심히 한 참 내 그 보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0: 무대 위에선 관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그. 하지만 무대 뒤에선 지금도 묵묵히 외로운 소리꾼의 길을 걸어갑니다.
1: 눈물 나요.

0: 다음 날 아침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는 건지 함께 나섰습니다.
1: 뭐 어째 나이 많이 먹어서 뭐 그런 걸 잘 못 건다고.
2: 선은 많이 하셨고?
1: 많이 먹었지.
2: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1: 뭐 그럼 좋으면 하지만 원체 늙어서 이제 까다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아까도.
2: 아 그래도 다른 데 아픈 데 없으니까.
1: 뭐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2: 천천히 다니시면 돼.
1: 걸음걸음만 조금 잘 먹고 좀 받고 앉아 있으면 편안하고 허리가 그래도 다행이지. 이 자리에.
0: 오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날. 98의 나이에도 배뱅이 굿을 찾는 곳이 있다면 여전히 관객과 마주합니다.
3: 따로 있어요. 우리 음악이 있어요.
4: 아, 그렇다 쓰고. 네,
2: 우리 다 있고. 예, 우리 그거 선생님하고 하는 거 그것만 신경.
1: 아, 그거 어떻게 나 또 그래. 알았어.
3: 야, 아니, 네.
1: 좀 잘 됐다고.
0: 이제는 이은관 명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된 색소폰. 그리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만져봅니다. 지난 70여 년간 저오르를 여밀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관객들도 하나 둘 모여들고
1: 올라갑시다.
0: 오늘의 주인공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늘 무거운 무대를 향한 발걸음. 평생 수천 번 무대에 오르고 수없이 불러온 배뱅이 굿 시간만 또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0: 제자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점점 무대에 오를 차례가 다가옵니다.
1: 아무래도 떨리는 내리금도는 긴장하지. 긴장한 건 젊었을 적에는 지금은 조금 괜찮은다고. 그럼 아무리 마음을 탁 놀래도 더 나이 먹으면 더 이제 좋으면 더 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늘 앞서기 때문에 아주 긴장한다고.
2: 우리 윤건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배인구세 명인입니다만 어떤 신비류를 아직도 지금 연세에 새벽까지 작곡을 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신민요를 많이 보급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선생님의 공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종숭 부인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양반의 승질이 얼마나 개상막직한지 애를 이렇게 내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무대를 내어주지 않는다. 무대가, 소리가, 관객이 그를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베베우스의 대가 이응과는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0: 자네와 함께한 70년의 소리 인생 내 어찌 다 전할 수 있겠나. 자네가 하고 싶은 소리,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남은 평생 즐겁게 함께 하세. 그동안 즐거웠소? 즐거웠네. 그동안 고마웠소? 고마웠네.
1: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대뱅이 혼신 표양사는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오나랴 왔소이다. 오마니 오마니 어디 갔어? 우리 오마니 어디 갔나요? 오마니 오마니 어디 갔어?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오마니가 나를 보고 동지신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닥닥 뛰어나오는 맛. 무대에서 나가면 뭐 대략 뭐 지금도 환영을 받으면 좋은 거고 환영을 못 받으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0: 부모님이 내 목소리 좋은 목소리 좋고 자질 가진 데다가 쉬지 않고 참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배백구상은 지금까지 내가 허그대고 지금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질질 갈깁니다. 이 날까지. 뭐 지금도 서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된 글도 된거 얼마 없고 하지만 요즘은 다 대학생들이다 서울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좀 서울 갔다가 좀 현대화해가지고서 많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소리꾼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1: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 가서 엄마 어디 엄마 어디 우리 엄마니 어디 갔나요? 엄마 어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관습한다면 내가 살아 시집 갈라고 할 때가 예상보다 좀 비단 다 내다 줘요. 배대 오마니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슬프든지 배대 오마니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살아서도 정신 좋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그대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척추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결정이나 도전을 할 때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어쩌지?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덜컥 겁부터 내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릴 적 두발자전거에 처음 올라탔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서 핸들을 잡고 발을 구르는 과정이 전부 두렵다고 느껴졌지만 결국은 스스로 극복했던 경험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도 처음 시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에 나서는 사람만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성장과 배움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

느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2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에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해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형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

들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근데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게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매주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나.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이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네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쌍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에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의장,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여성의 장식류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으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새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한 해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해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조상땅, 조상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끊타다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다 개국거 죽냐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0: 문화학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국악은요, 정말 저의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1: 들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물놀이나 해금이나 다 같이 연주하는 걸 보면은 정말 흥겹기도 하고 조상도 해금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장담만 해보자. 기본 장담 연습할 땐 좀 크게 호흡만 맞출 거니까 준비. 앞뒤랑 지금 옆에랑 지금 악기들끼리도 호흡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저희 소리마루는 2006년에 성남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같이 시작된 동아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도 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했을 만큼 저희 소리마루의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소리마루를 들어오고 나서 사물놀이를 정말 많이 접해봤어요. 여러 가지 장단도 접해보고 음악도 접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국악의 소리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게 됐고요.
1: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되게 뿌듯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0: 우리가 국악을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국악을 많이 접하고 배우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성남외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금이 뭔지 잘 몰랐었고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점점 배울수록 소리도 예쁘게 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해금풀이는 성남외고에서 해금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해금 연주뿐만 아니라 해금에 대해 다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성남외고 2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외고 특성상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국악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나무라 몸 밑에 병아리 한 쌍을 놓았네. 아이고 이 아우비집 초밥밥 반찬이 되었네. 독수리 밥이 되었네. 강강강강강라디야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디 꼴지완가 장내장자 꼴지와세 어디 꼴지완가 장내장자 꼴지와세 어디 꼴지완가 장자장자 꼴지와세 어디 꼴지완가 장자장자 꼴지와세
1: 아이
0: 술래 술래가 술래야 술래 높은 나무 앉으세는 술래 바람 불까 수심이 술래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왕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1: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3: 계단으로 가서,
1: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